미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전진 모모 리인티디오 디가르니 지도 덴비 사도 인디 방가라 그위 남팡 주지 계산 매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도 인 윤종 사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에 내구토리 사두 빈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흉는 계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긴강기 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긴강불유 초두 성종의 흉는 계위 계급이 긴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흉는 계위 변정 사비 탄삼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帖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라 문수기 라린 베드윤기 조두 후다치기 베베 튜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0: 딩아 아라갑 시담 칸통 통유 이네 타다 아라맘 비즈 칸통네 권너도와 다이네 게샤 진동친라 제망아 나스 김사니가 마오 슈누 콘서 디엔주르다라
1: 다령아 지분의 소용지 징네 쉔비르다치 니네 샤오슈슈 토고삼주 슈웨 Shemigi rangor ma kushe chu. Shemigi nga khidu ma kudan ikiri. Ola, nye Shemigi la gyungshita yu. Tema tse ngara khargo gui me ngara sepsing yu. Shemigi le laksan tamda yi. Tari bingbi le nezun de laza. Tango Shemigi na ngay kip kyun mendo. Cheta nye kalwa da gusung le je, nye zeme ba bingbi chung ju yi. Ou ching la. 你看了 这帮人冰冰的, 你对你的, 看了就没。 这下, 对的。 让什么这说说? 哼。我们是你的, 我拉不上咋? 如果你们也忙过有的, 什么就不用死的。 哈哈。你还想要要吗? 这个去了。 그랑 분치디 전부 입에 맞세 십사고도 제마 총집 겹도봐
0: 되르나 저기 보고서 된다 콘스게지 체르 주니 심기부 촌의 타그지 디린 기라데 제슈야 된다 신다 취 나타데 민친 뒤접기 영지카지 기라를 고도 연합니다
1: 쏜다 디디스리 맞아 영지직 제가 셋이 단도부도 개나가 흡종하나 야대요리 진내 년고 요리라 니네 개나로 콘토브를 넘도 올라가 니게 결혼 치게를 네버 흔저 유메 셉싱 그 유라 원정 누구 여시다 요르부 케시 냠레나데 유노 맞아 개저 십주다 개저 주시제 고 십주 맞아 가니 닝부 쏜다 과시 컨테스트 내 케케임도 이네 원지치류 이것이 다 요리 디테일 그냥 둘이 남고 나도 튀기네 냠래진 게 원지친 게 이게 테마세 빙조 중조 판도 다 급해서 선서 고진신 게 막고 지게 치료 하고 어리 제자 나도 대대 민도네 치료 하고 이 된자 대를 난다 요 말이 계속 선서 되게 지게를 얻어 위너 용슈레 캡사 덥숨 줘리 kenazu tsonglam wane sakudwa tabudu ge yung norcha zonyi angkaku inya dinze yimbri ganyi khasan sadu nye rogma chen kandres tari nga lo yong yadi jingne xuanbing dado che nyine ngari gergu tunda khasi xie yade yu che zang sodo wangzhi chiya gu nu kundi nye xiao xiu zi zi xiu wei rangi xie xie
2: 完整企业的企业专业给这碗草木我最举不起搞过那些皮鞋草皮呢给你在我最开过七十许昌给高来去的给我吧我就在那搞过那完整企业的企业专业给你哄人呢腾多给这些皮鞋的出去是过个钱许昌没的你给最难塞给不多没些年半了谈点铁路过中给不赢呢却去了有马达大会真对
1: 日光里也吃龙阳马水许昌的国家的我们的女孔人但是我们的那些呢开心不开门吧蓝队的小区给让那我是他登记古松是他当街让他开圈车门多开始 추하신 다시는 냠레 제비노 니에 쟁 총한디 개브린 요리 성기

0: 퇴응을 더 성적하네 카테야데 구급치 주무리 세쇼그러 봐. 당사진이 영지대 내라는 기부대로 주매봐.
1: 당사진이 영지라?
0: 是다. 총좀 지내디서 라는 매균 다음에 마세. 나 저시에 좀 나 루베 당사진이 영지대 자샤.

0: 自己。
1: 오지
2: 승마사 니 감추 질러용
3: 가리 감추 상 감추 고유죠
4: 장쉐이
2: 오지 야 스고디
3: 어 디
4: 가제샤스
2: 알레 어 디 계승 거 말아봐 니 감추 응에 질러용 거
4: 张瑞, 此货的, 黄凤云给马瑞斯啊, 俺们店姐, 说不得是大舅也是啊。
2: 阿勒, 所有的药物都, 以内局部是药物的药物的, 你找出去不是啊, 找出去不是啊。
4: 怎么这是?
2: 哦, 你突然找出去不是啊, 之前的好空马瑞, 北京必达四人不懂北找出去啊。
3: 这么慢说啊。
2: 阿勒,
4: 黄凤云,
3: 啊,
2: 让车祸准备拍起狗。耶耶，
3: 家家。耶耶耶耶。黄福云，
2: 他现在
3: 顶着一米的，让别的谁都没压对。壮瑞，你让他晒伤。你刚才看自己不好哭一遍啊。<笑>

0: 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呢,你 콩니 개니 뭐 중아?
1: 보 고라가 숨 타르샤. 영지디 천다 집단체 규치다 人们归档 대비呢 폐진 진한 퇴거부르샤. 수입디 루큐토르 코베나다 직부대민도 제자 그네 퇴매 신야 요마리 징교 이내자 차상 이내자 믹스에게 차 개민도 이내 호수 뒤쪽 좀 차 가리이나
0: 오늘 지는 얘랑 치우 마시베 덩기 디네 대제 갈게 하고 뭐 중에 턴덩 아게 지르가지 딩주 큐니 메바 앙외방 키슈스 가스리아
2: 장찬디 단야디 생이 아주 지풀 중에 송자리
0: 지풀에 같이 가주니 봐
3: 같이 가주니 봐 나에게 제 야부치 저거 삼대유 빙빙스 니디 치도 중에 마시베 이 맛은 쇼페이 치다 로아 쇼페이
4: 소소 가로지네 집지 나다 샤오자르 느게니 요르베
5: 푸미 차우유 푸미 차우유르도와

0: 진짜 겨울아.
1: 小瑞瑞, 나랑 진짜 시도체지. 주중부들의 고마워야 그래. 오, 지배라. 情商是你的 这又不是, 扛不起来。
2: 我就开车去刚去了桌子嘛的。嗯。喂，情商是你的其他了，然后了心情扛不过这些，我你能扛不贴扎实些？我让个队前面还过一百，你这群军的团队的，追求买卖追赶的团队上进去。哼。
0: 听真的阿姨。
1: 인과추
2: 나도 가봤냐네 개개면도
1: 나 개도 내 장시에다 진쉐비스니디 밀레 이와치가지 나니르 동조디레제나 장승배 수유도에 니에지 춘추 대가니 더더 소부주의 기부치스민도
0: 기부 가르쳐오래
1: 소부주니
0: 진 니에 가르쳐오래
1: 니에 제나 三个人你做点这细节啥你们都要是
2: 那啥话啊你?
1: 啊这啥?
3: 你也开始去买吧自己去 他这吃完这样子啊? 规矩要求么是?
2: 也免得咱们三看不行的，几多事了吧？
3: 啊，是，过呀，没多。俺从五月年代就旁边农村去打青麻时，俺小瑞你们都带你。嗯？人，人也带得走呗。
2: 我今年啊，小云和老师，没事呢，俺啥话俺也没得多少机会啊，小春呢，让送给不些东西。钱呢？
3: 张瑞安，你们去亚罗斯能不能用过去呗？
1: 用嘛的。
3: 妈的，开车嗦。你开车。作业不正华，俺就清仓去赶紧领不行。正仓出别去给算账，这娃要是来要是，清仓把那个让你们都偷吃个成都能给。
1: 你还 love 伊么？用个嘛事？

0: 야, 전쇼 디강러 권다 추스 개바스 체도고 탄데나 조르베 사치 타 정문조
1: 산내데 총더 류베 튜럽 김에 시그치르시 타 정시라 마지 얼레 감자 마 쳇쳇 만저 체지 체도
0: 체지에 체지 가르쳐 오래

0: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큰 진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나가 구구추
2: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녀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4: 개우 슈슈도알라
3: 나세
4: 양우 슈슈도
3: 저는 레바데 피부도에
4: 다디 하고 마서발
3: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4: 레스데스
5: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네네
5: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네네
5: 아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다
3: 저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인 기란
5: 네네네
6: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 그 처음부터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7: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一怕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眠随手压音空面空不疼不提下绝空得面冷却稳当热度出空间空不认识激动地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干部苍龙原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苍龙地开就堂对面取归千余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性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来也越够刚把超容易的叫企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深沉迷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现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苍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儿家堂国主国国赢了国儿家看论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7: 罗家派出日国他们日国他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日大的国土了不行点戏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体为他们为了切就堂天对国土的女不点预备打借切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他他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最美国群众罗家派出
9: 年底呢，前年他在甘肃为了闽阿东人给强谈几个级别人群送给亏时，第二抗日成为战争打的途径，操蛋粗难给甘肃蛋长来的。第二明日操练起个样，索价没被唐东缺的马日，强谈给色系前面他索价拿做几个游行，操练起不唐一举必行。西屯人民的所家的健康是恰月。第二，最大中，江姐咋当脱了街站区别，跑过松阳月。江里，苏姐大堂周围所家密集么切着食堂，一地朋友圈里速度持续行驶。太阳做草原三条块的贴近，甘肃为了闽西东阿东山的托岗七塘塘，两岸塘渡操练七个月。强扎单土，将七东忙不月。江界不通行，行起了，熟悉人物塘，不过节目。Masir Tha

0: 펩쇼.
1: 루탕춘 배 세준이 대단기 개린인.
2: 나란주 뒤 뒤도네 아니 제다 꿈 쫄음들이 아니 차다 쫄음들 대야디 저도 배 처음 신지래샤.
1: 기라 고양 배 생각미 대단기 중지이.
2: 달롱아 다 뭐 제주 대니. 그래서 생감 구량고 바 양고 자기 개 참고 시지래샤
3: 누나 대보지는 선배면서 기부도
4: 선배 기부잖아 자와 가르제네 림표 용기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새름 붙여다 같이 셔주래샤
1: 대와 마드 개워 수양네 탕부총나 개래 파바지

0: Wang Junzheng ki Ran Yuzhuan Dongyu Tabzhu Jigyuru Poro Le Duan Dekshin Nanggap Jigyip Shuji Xi Jinping Nang Wei Kagwe Kejian Ta Turib Sabe Tanggi Pyugyong Zeju Ladra Tingsep Che Di Jong Yonggi Tabzhu Jigyuru Lege Chuzay Ngaro Wei Kongdor Dan Ne Pyongchong Yurin Digwe Ta Byuda Kongbe Yonggyuru Semlin Jigri Che Gwe Be Nesu Na Wei Koro Sanjuru Chigo Cheche Pyugyu Lam Yuki Tongdoy Xebe Nang Tijin Mutu Chamdoro Jinzhui Dang Cui Ta Sarje Lu Gyu Junzin Ta Babu Che Cui Sadoro Pogyuru Chenpo Chongzu Che Shugyu 他是从这里去借据进修了这个准备起步别玩了平常公司推不团队过了各年级别中国出名他没得人有战斗的前面平常战鬼去战斗的国足别过了年级从这里去平常他开启前面初点列着南昌卡级团队那边前面心中满座人听他太年色了连续突的有把判断出来过了斯莫林给公开不是公开不是第二批给宋家吃了
1: 听见你听的平常生根也不扎西吧各诉求听着你陪着西北这一年学团他记得主编这一中年萨巴萨西下面能听西北那么是吧记得中年人人与中东一级书记王军正期中东一特殊解决了部落德西南西空气积极书记习近平给各国开建他推出萨巴当给平常解决了德拉丁色前年中央一特殊解决了团体出在军界美巴的空洞的当地
0: 캡게체슈기 콩키 탑조 지규르니 당게 차샤라 게가 토베 노부 케진 임베 네바로 토 유린 타종 치고 드르사베 탑조 지규 레르 야부 주규로 튜닝 케진 대신 탑조 지규로 키 미심 지제 타 도부 지규 지 쳄진 누바 칸에 튜니 튜지 제초베 도부 유제라 튜지 치바타 공대 제초베 게제 유체 튜니 지수 진로 디럽 진기 편종 사바 주준 차지 도부 계수 비교 시 솜시 완주정키 당기 초진 접기바 초춘 루튼 시진핑기 수신나오베 당중앙키 표기레드나 통하잔 체부낭싱 지게 푸지 시진핑기 가고에타 가제 레마나네 듀릅사베 당기 표경제주 된라 퍼퓨 지루기도 니생아 류다와 개바라 지게 푸지 시진핑기 중앙 고집 초베 네티티 표현 요조 운니네 롱 초주 코로베 팀제 제고로 쇼싱 잔유정 당위타 세종기 레드니 슈세마마세 송제 계진 나오베 난주 레뉴 야부 주규로 듄규기 카조 데마타 시진서 총유 잔유정 등위기 정용기 미리카 미마기네 치티 지급 수지 시진핑기 가고 계젠타 당중앙기 특주 규지 지마치신 튼도도 교와 제카라 튼진시 튼규 차규로 지규로 군대 당우베 표기 변조로 타 지조라 균도 첨부 총신 양원 다신 폐와 타 기도기 배 바로베 평 원신 유지 송시 완주정기 조용기 탑조 지규로 콘도기 쳄스기 총년 토로 단내 주력 사업에 당기 탑조 지규 내려 야부 주규 거르기 지급 수지 시진핑기 공부 개전기 탑조 지규 내게 진용나 지금 자규 균형 제가라 땡기니기 타주 전신기 튜닝을 고아 등습랑디 도시시 습동타 등주시 땡동 송경니 타지도 토바제 제토 토도 바로 숨투 쳄스기 태내 탑조 지규로 따왔다 탑조 지규로 탐진 제괴싱 튜닝 지문타 냠제 지문 오일란지 균형 제괴 캡기 체슈기 계제 탑조 제교로 사된타 피겐단네 폭베르기 주시 디마타 자와 덴주기 지답제티 탑조 제교 레드윈 뷰다 공베 조교로 군대 동그 데버라 미바타 지요나 십주 좀네 삼르 쳄세기 치도나 슝네 갸바타 당기 사르도지 슝키 슌다라 조슈 치로 당디 메리카 와라 존타 비리 냠제제 제교로 군대 동그 싱 중화 미래기 튜목의 선배 링네 김시 냠준 체디 도시 숨기 롭소로 군대 등습 도마타 최로 레드윈라 침다라 토담 자주로 흉내는 약바 최로 니니 지조르노기 지조타 참된 연구로 최대한 호다제 제네 당치 퇴즈미네 본가 조정 자주로 흉내는 갭디 뒤럽사비 망렬의 변조로 뷰제 토비 공배 조주로 군대 당내 취시타 문주 리수타 니가타 문미기 겐즈세와 계급기 대외 개변라 순전 댄디제 치구여베 내수나오시 완주정키 튜럽사베 탑조 지규로 레드윈 야부 주베 가즈니 땅타 밀라 토유 땅키 탑조 지규 레드윈라 초요 년고 지수 체로 당디 탑조 지규로 체메 레드윈기 나바 균두 사덴타 퇴국산도 당네 레게 님슈 체부 차부 체토 지급 수지 시진핑기 가고 개젠타 땅 중앙키 제주 규지 강종 사도로 튕겨 체네 편제 튕바 치고 탑조 지규로 콘도 지레지베 니체티 탑조 지규로 기지베 슈노타 제조 시주 침문 침수의 제 롭존타 지라 라다라제 치바타 땅치 콘네 조부 계계도 지괴싱 쳄스기 창제타 리베 슈노기 추제 칠레타라 렌기 전단제 토로단네 레드윈 조규로 중문이 마크 양타베 시르레지 따와 템 조바타 라렌타르네 조조 균두레 소동마타 튕교 지규로 탐진 체티 지조르노 티럽젠기 편존 사바 준교로 레기 티베치와 비교 시송시 장유정 동의기 균례원 曾祖培育部长赖娇他任玉中等位级军练委员特殊级军培育部长齐林他拉任玉中四周级主席学员把孙南尼们接得西不了连读培育谁
1: 特别年度小的节日前面文章陆军恩龙我队中汉人的空前面有一期平常经济党委国长天给三节参加了城镇监督年龄培育协助设计前面那么三百人培育人部通队协别能참도로 규에티 루규시브로타 포주르라 방부나토

0: 你们的人品是让人们的过不去我莫得了你个级别想不会被接你的突然之地让人们的好奇他要了不选民居然会通不清啊你家人没看跑不死可这都大大给我上个面干个院长我从那儿休息你也慌死死哪儿休息
1: 뭐가 다 차샤 야추
0: 용아 니에라 로고 사와 같이 도와 주고 콘소인
1: 니에게 난게 가빈 예보 정뢰시 나제 캡고 난게 메는 거 사진 치르다 정뢰 거진 게 니에발라라 진다토에 영지 망고 자난스 발라게 쇼팅 자 신내 아주 시환 너 책 로치유 치에 캐리치
2: 감사
0: 저모디 니에 팀고 당고 통디 람사라 텐주 罗迪给那了你要怎么忙个土牛爷爷呢没得了养你个体别泡沫你去学一下看意思呢狂给高级的泡沫爷呢心里没吃的三七星也看完给带书人们的主角的最新也许马上狂托着下把我这些多么多内马上送给
2: 你看大心没有这可个穷说呢过小庄那个高楼那说啊顶这主要是我你能能生什么云卡开买一年八种的也不是许多哦八种的就这是某个岁数的罗县那年生某个带到是牛逼人们忙过年咋钱有啥发展是开完了八种的还是说了了比其他土的钱呢你还是不去哦没过了其他给八种送月人们送月 마리, 고들이랑
0: 서토

0: 같이 이 샤오리 돈돌로 마용 봐 같이 있네. 너는 감자 하시는 게.
1: 클라스가 지메 줘. 너니 레메 봐. 감자 자르도.
0: 나라니 레가 메 봐. 에. 레가 하셔 그래. 아, 제 저디 겐 샤오자게 아 이고는 파근 제스로 그 메시면도. 아, 샤오르게 겐 샤오자게 니 겐기 주셔야
1: 인도 페페 여러마. 뭐라는 뭐 집지.
0: 네 말할 바꾸비. 뭐라게 알게 스틱지라고 고자. 기부 소수의 지사.
1: 자신 나한테 제시야. 괜찮아 자신이 될 거고 좀. 가래.
0: 단단한 러비 뭐.
1: 흐흐. 알레. 제너랑게 받았고.
0: 펑페이란 뉴스. 다랑 로친주 마르다. 가로 정민도나 레버 망치주 하고 숭에
1: 장게 레버주네 미모도 제면도
0: 샤오리 따라 교수 로시다 사가 들로미 하마고나 아스 니버도 겐 샤샤리 이구야 요마지
1: 군조키 정리 교수 로염쇼 심어도 나 돈이 구르주스 마시

0: 인다. 네 상황 관계하지. 준비로 용 봐. 저쪽에 숨인다.
1: 알고다. 알아디 숙침 벗선사. 망고 돈을 잡으리. 네 돈으로 채우. 네 뭐랑 섭제 돈.
0: 구셔정라. 디링 알아스 되게기. 대입에 알아상 돈 잡치고다. 배도로 난 톱두게.

0: 비란도
1: 규정 맞아자 야용문도 네가 나고 알아도자 야정통문도
0: 세 기란 캔교 사책이 등기 체유두 콤보 균투베 마세 구단디서 야오시도
1: 라제 뉴유자
0: 나 럽신리 제 뉴유
1: 첸 따뜻시다
0: 라 나메 네 준스마지
1: 예 포적승에 대해 주면도 스키오 말이
0: 치는 용아

0: 삼촌. 陈勇, 庄正也是 허다. 라게 점수도 제 친구도.
1: 하, 怎么撒?
2: 개요 말이, 앙탕보다 점수 제투야디 니스지이.
0: 진짜 봐요래. 라는 것 말이는 안 오스대요 말이. 라지 뭐고, 현집시.
1: 용아.
0: 라게 증다디 체다되면서도가.
2: 롭친의 자녀.
0: 지는 대례 사브리. 나라니 체스셔도. 여러분이나 김자식의 부주사모 집주신 같은 거리 돈도 혼주 문주 다그랑치기 포쇼가 라겨 집주돈이 뭐부치 그리 인다
1: 레스
3: 아주 땅 아주니 뒤미도 영이나 가르뇨녀인바 가르뇨녀이며 하쿠미도
4: 다 좀만 다 나 옌샤오자로 자라뇨도 야구시 당부르와 是吧?
3: 다 쟤는아 야구제 직담슈 나 니야 중인다
4: 예예 알리쿠다 알리쿠다 他们的人，你那么多农民，你要咋不打落住？ 我，
3: 让给谁多啊？到底他们的人，很多家那牛没土米呢，你让家那么干有，有人了全部忙个月的，梯队几个人全部掏个水用，梯队有人没忙给人，叫什么送电话？有啊有啊，找找找。
4: 네, 가게에서 도움을 주...

0: 미드 패진
1: 군이 징사가 건조시 다르바도 한다 장디 제쇼 야쇼 기나니 아주 징사 건조 손상 된자 제피 된자 제 대야 요시
0: 어
1: 돌 대비나시 기나니 된지 봐 어찌
0: 예예야
2: Sure.
1: 老弟，中午听这马事的，给军的要先打是吧？李天勇，亚军，亚军，亚军。
3: 年多飞飞，肯这都美军跑不进啊？美军跑是一直呗，体力。 让给弱不去吧，也是个人。现在让给现在的，我听我念叨不赢，全班同志初学天边嘛多，你也怕过过牛面，特别是盯着盯着他几钱呢，我们也搞不清楚。
4: 既然你装弱弱不是不，
3: 他这装弱你也盯着虚张，既然你了，你也弱不起活脱。
4: 亚军啊，
0: 呀，哟。

0: 진션 비게 무다제 내주 탁주 제노 초가려래야 나게 미에 페페르다 각제 간라 소스미 탁슈치샤 스바야
1: 정화게 샘친랄 가비유상 정류 집제 대추디 샴제 슈르초니 저와젠 삼시
0: 진션 비르 쇼고딘데 컨데 스라비노
2: 무랑게 정화 미딘 제 이메 신규 유기마리
0: 샤르랑 가리메 크제 진션 미게 주민 가르데 좀 뭐라고 쳐냐 지기 민애야르다 신규베
3: 저유여래마래 진쉐민치도 쇠부디제게제 쳐게두게
0: 샤르 멜링가주다 페페메 좀 보소

0: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银通现在两只鸡，明了几只级别，几心几股比喻音，明了大姐姐在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米西。 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点预警，开连帮店卷个堂，密度脏些，木脚子鱼，普尼东哇，王子娘子节约，开些起让密热皮起不堂，密三不密通哇，密脚团不，密干不少给南团预计，毕竟避免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来卡巴堂。
1: 从看能力片给观众，我就人民大姐堂，人民娘们两小辈，过年拍板各说学，三年哈是创建领过下人，怕我从中给你争。录制卡板，两个月估计，初期我你处，几段松，也姑姑姑，对我你处。一头几家，你们操起，我共黑龙单位长修修，落去拍住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
2: 我共堂年空可对缺氧，差不多，日节吧。云店冲过所去对缺氧，差不多。另外，你过堂路过，吃吃羊骨头啦，苏北天气苏气冷不行，温度变慢些。我东阳干不行温度，吃了这对，我给怕吃你过去可以当不当堂。
3: 我给怕吃日过了哈米，日过堂羊肉刚烫了，明年去过吃不行。冷地土了，这个给你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过土了。
1: 百姓点心吃完，恐怕有人不养，搁来可个没？
4: 天外黑暗了，吃着汤，天堆光秃的，你不点预备，大姐吃的，天安人光呢，吃腻了，锅儿盖起锅煮锅盖一碗汤，他的吃腻了，锅儿熬起锅煮锅盖来准备滚。
1: 群众落叶爬住，空气恐怕清秋天呢，同面感性硬了，小明虽小感性，可没恐怕汤不甜，下周恐得来，冷菜温汤热得吃。
4: 控制恐怖袭击，自动给赶草了秋眠，穷丢了四万血。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刚不擦拢原味前途，新旧汤三百七百银币，七百跟着擦拢给开旧汤对联，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前途。泰迪熊七百两天年，阳性死我汤，冷天点小气味，恐怕绝对担心级别，从哪些用意？如果错恐怕不对汤，从压一百个，刚把巧用眼点脚前途。
2: 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其他别几百甚至没。泰迪熊去那么去吃不用，出去吃别提亲了，吃不错，提亲这个用我汤，得他硬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锅儿，加汤锅煮锅锅盐了，锅儿加看暖热气，他们吃起牛奶，吃起白酒盐。
3: 我给怕煮日锅了哈米，日锅汤羊肉刚烫了，明年去过吃不行。冷地土了，这个给你不点预备。
1: 三月点不进来，
4: 这单光秃了，百姓点心吃完，恐怕有人不养，搁来可个没？天外黑暗了，吃着汤，天堆光秃的，你不点预备，大姐吃的，天安人光呢，吃腻了，锅儿盖起锅煮锅盖一碗汤，他的吃腻了，锅儿熬起锅煮锅盖来准备滚。
1: 群众落叶爬住，一头几家，你们操起，我共黑龙江人常修修。 落叶爬住，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预备。我共堂你空可对缺氧，差不多。日节吧，云店冲过所去对缺氧，差不多。另外你过堂路过，吃吃羊骨头啦，苏北天气苏气冷不行，温度变慢些。我东阳干不行温度，吃了这对落叶爬住，你过去快当不当堂。
5: 这里俺做老一把住，他们的，俺的两把干子，这里俺老的也包了，没了了呀，困住呢，俺的娘说，我奶奶肯定都是打着。
6: 对，下不下酒，我得去吃的是大锅馒头，对不对？
7: 给我叔叔做完了。
5: 那是，
6: 养我叔叔。现在两把的退不多。
5: 到底好不好吃饭了？对，老一把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6: 那是。韩国的那剃头了。
5: 包些啥都？对对，
6: 他我都看不见，就咱们也羊毛些都。
5: 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去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里面都玩？那是那两把的，给他提不多呗。
6: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5: 那给他吃个提十的嘞，培养一个啥？
6: 那是是。
5: 哦，韩国的伢光当了，咱国是。那是一点点老鸡巴多的。我到给他个吃不到个狼啥，挺难受。那给他俩天个培育。
3: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2: 허브지 개바탕 너주된 바 나 깜부속이 너공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균 지니
3: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양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초

0: 진이 되던 거인.
1: 계속도 언급 구라는 나를 와요리. 직빈.
0: 잘을 덕불이 생부도 나고 어떤 거 생부도 뒤져 집에 아.
2: 키나 니가 다스 같이 해줘.
0: 미드.
3: 샤르를 다스 가려나.
4: 도스터디 미지네 페도스 케미도가.
2: 직현의装置了他们都还不是다. 계속이 구부차지기나. 不需要装来给大石头切成空的特使。
5: Yes.
4: 미진的片头都喂。哼，龙都给不咱们吃了吧？항상야가려래。都是在对龙都给别说什么都。他话呢？装瑞给卡迪给打死，通过一起말해봐。
1: 토치
0: 야주
4: 구셔롱리 감자 맛있다 구셔롱리 스디원 스킨이 추구 시식에 쏘고 모두 경매배
3: 가리 탐는 저셔오 말이배
4: 섭쇼 내대 말이 디 기르고 레가라고 그걸 들려 권팔다 촌라마도
0: 개시 라는 대비유나 내 양자 등이 겹쳐
1: 上映的张瑞我是对你别给我这个你这你也懂我可不给我什么
2: 古小庄来个但是弄不起不是些古小斯丁文斯个但是弄不起唱个是些古小斯丁文斯的特色听着音色吗这跟着都杨家这个月
1: 让给张老师想。
4: 喂喂，顾小张瑞，这是张老师吗？睡了。

0: 아르신스게
1: 왜 근처 쳐브레 어 자탕기 계속 할 참바 터스 패진 섬다야 망차 윙기리 어 시다게 지금 누가
2: 잡라스베 된다데 타주 근처스 쳐서
0: 정화게 스티븐스스의 티칭제 당제 최고 유스기 타주 근처 치매 심어줘
1: 링게 감사 캐나조 쉬어 쉬라 추가 비로

0: 같이 해보래. 그래 해보래.
1: 스티븐스, 미기 파샤.
0: 喂。 你多久一遍？正在洗个 ，misuki 洗了下，先说。看清楚就啷个干下，你都不啷么在里头嘛是？前段他们使用我的送酒器了，嘛是
2: ，Steven 是上个大姐家吃嘛的呗，得洗下还吃不嘞？
0: 你从俺面前当起表情下，俺就特别欢迎，是不是有点对不起了？ 林姐, 西安你最近这拉杂，俺还紧注意哩。俺正话给开领笑，他那说，今天做你就开开心了嘛哩。今天去你都为那个兄弟拿着。你看那亚铁姐马腿马背着，你看那最近家送给不去瞧。大姐姐，钱多，咱们有事拿着，你都把这点给我哩。
2: 哟，开始。 디송 레그친 일이 유효 말해.
0: 오야. 니하고 이르는 야로. 야추. 정루이다 스티븐슨 팔러 겐드 유다. 미디어 타고 챔버도.
2: 야. 샤루이 배드 강수 염도 유. 니하 방다 채조.
0: 직체는 라이 년소 인조.
1: 대신미 년버도. 년버를 지득이.
0: 편주 더부 채고 마지. 딜레 년도 부고도. 유시

0: 기라니 당기네 개체제 더나 독도르트 가르추
1: 주시 당구디 메생이데 직착하지지 고소고지르주 니네 배워주기리
0: 디디디디 드네 용마르다 주인이 뭐 가래
2: 니요
0: 니요 왜
2: 지디 지라샤 송상 니요네 배워주기리

0: 박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쯧다당 베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쯧다당 베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박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박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林国大建个很多的关节吃了千不赢呢电不接能免了甚至借钱不明度宁节但年刚不得免自己安宁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个很多的关节全部要个几个赢的林国大建个很多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赢呢困难你什么搞不用不怕这不过年过又不能行什么用不得啊
3: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机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员现托了坑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安置苏的给面具起的撒多掉于金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时木久则雨
4: 铁西克让米日不是七八堂米三不米通啊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堂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囊列片给观众人不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斯创给林国的下浪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列国给估计初期安安安一处即顿松也古古古顿安一处
5: 哎呀, 陈姐, 林国大金韩国的年老出这款多, 得新的, 他的韩国的,俺们就三不多的, 也提的就新的, 你那的, 你哪落的就新的, 对, 不要是七年多的, 得新的, 对, 你那样说不得就新的,
6: 我得当做韩国的, 是这样,
7: 要命金边能空地不免不堂, 能空卡吧, 能去养死顿吧, 过哪, 过于快乐,落成一堆,落成精神节目都会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清皮糖都皮糖,清皮糖给吞噬,清皮路你,结合给青蛙来给预备,也没拿出去洗,即兴给凝聚列主别,明确地,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明确能供给稍微给多不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的糖,能供了普通没变糖的,小军刚也没把,也没上头。运动也没你这糖,铁位人心给也没你了,偏不与。
8: 有人用了小学预备小学补起了给人鱼卡巴郎长列我给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陈郎富康面看起年度不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字路目前地块卡纸清笔堂那年面前冲康老个冲给儿童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前冲康

0: 빨라. 얘 기랑 차로 쉬고.
1: 뭐고? 긴 깊제 되시. 옥친라 터치나.
0: 얘 동야실랭가 친구.
1: 어, 뭐고? 나 저거 도스토기.
0: 어, 쟤는 사야실랭가 친구.
1: 영아.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당 나와 장시 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낭아 구구추
1: 디링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겨우 슈슈도알라
2: 나세
3: 양우 슈슈도
2: 진짜 렘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만 생각하네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체가 티스들래 부야이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야 건설한 사고. 시텐데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출발한 람사 티나소. 네 기란이야 대가 부위.
6: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뒤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뒤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켄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 외토 칠루주디 여기 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티니 동맹가신인라 슈누 순슈야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원당 르두추 콩제 콩부신신 지도기 가철라 청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외 치도 심주탕 사비체베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체유 这当也不明白有生企图泰迪兄起别浪提尼阳性希望堂冷提顶秀起为恐怖铁对迪行级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给别个钢板超用意地脚起图铁军浪着银别浪着给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起那么提起不用出借级别提亲了起不错提亲中央堂地堂昂仓龙用为明对秀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6: 뭐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 라밍에 주고 제바시인 함디 토라 지고 그 뉴버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 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외라 철주탕 티두 고 토베 뉴버 된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치 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뒤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뒤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견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6: 여기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 라밍에 주고 제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뉴버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 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외라 철주탕 티두 고 토베 뉴버 된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8: yami kimbe na khung tibu mebta na khung khapa na chyang sdem ba gona guyu khor lobching ni du lots chik chen chem to ba so gi yami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hang to phep tha ching pi th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gi chwa la gi yu be yami na chu chi si si ji xin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hab lam gi go ni min chu na khung gi sa wa ge thub la min chu gi gyu rim nang khap kya mi go be tha na khung la phuk to mi be th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e sang tu
7: yun tong ya me ni ri thang tie wei ren xin gi ya me ni la pian bu yu gyu rim yong la xie xue yu be xie xue bu ch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ji qing bi tang nanye mian ch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nye mian che cong kang
9: mi le da jie qian ne mi ne ge ni ge le che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 xin ki mi ne zhong lu su ren mian che xin ju kang tang ying tong chen zhe nyam zhe ki mi le jie zhe qi bie jie xin qi bu bi yu yin mi le da jie qian zhe mi ne ge ne tuan wei ne xian tu la kheng chong ki wei zhuo ni si bi jing bi mi tang tie wei zhen xin ki mi ne zhong lu su ren mian che xin ju kang ki an zhe su de ge mian ju qi de sa du

0: dawa chuba rang chung kham chene kuti chak chui chebe chak du jawe shok ji rama shikta ni su ma chi shi te buru chang tang sa dur jama tang gui ne chung tu tier ni me we ser ni ya ka chi shi chak du me bar chon cham shik du chung yu mu la mu dui tier zo su chon cham ni ma shar wa na sa shi di sir we chen jen chung dikha ni pen chung na ju chung gire thar zong yi chobyo sa du dewa ru nebe yu te ta si chok rong tang yang sar niu sin jun xin jie di dung ni yu nyok zin che we se yip ki rik ka ge ngue la cho du che yu ko duan che yu shi sa du sa si xin bu dir men gyur jue chok be rin dan xie du me be za jie ge ngue tang dir zem bu yu sa si dir ge be men gyur jue chok be ge ngue ni sa ba tu gu ki kuru yu cha jin zon be shi lo ma mu chi we se chue bu ma se 年前去出席黑板牛山团委员仍旧看不起恰见铁蛋总备经月铁蛋了先趟明朝也免去的女不得第二天特总统免在人忙不月不马赛比赛还将也不月不提特总了表面免在帕斯协别千年托别 小帮阿不你
1: 黑里总面子一趟呢，汤浪土茶杯，白老的扎推举的。铁道杯白老呢，我是你孔雀孔雀做家事呢。举起你，这举趟，写举，明阿举，起么举借来出杯，拍的所有的松松些。松松天，拍的所有的杯，蒙些的胸膛，绿康着的，免得免借了再借的，扎端堂举头，免借的杯蒙些。 提醒免去餐点所，敲门不入别熊路的西家团员。白老给六种起的第一局呢，免团白军队所有的白日熊塔，免去起的六种协同不马赛。他同白路所有的白宁团空都去不趟，可我顶是不连头接不上。团长，白路所有的白军队塔，吃点东西，你不开钱团结又不行。那俺们来说，他的白路免不走。 디게 표송석배 랑주퉁굴대니 미럽내 미럽균진체배 맨체락세탕 로주송제체디 팬유치위 페멘너미나초시배체니 내리만부체부탕 서시디토기 미마기대탕라 송급체시유 쇼중중치 근조수위팀중례강도 둡소자바르용어탕 디리콩 샴듀 용기 면주 협수 주바 종종 해 임시 도토 마 제콩 콩가다도 견주 면킬규 콩신 자유타 면주 지급 교고 예배 내바 진지 역시 근처 수집니 허리종 면지 관계 소주 매란 바이 중두네 블루 소아르 바 가초 지웨콩 로충니네소 불루수리 종의 람토슈

근조 수림기 내시 더림시 로마포주 숙탕 증마신도 근조 수림기 감토 롭존시기 옆시 근조 수림기 양 본부강 주수도 롭던 시부터 보중는 주지 시범마세 맨주르 시달 체금이 토니 콩라 대회 14부 맨주 시득 제시 대회 옆시

0: 도나.
1: 근데
0: 제가 숙제 그 내가 숙제 그
2: 사토. 근티 넘시 하장 장무유. 대다 챕지. 서버 토르 침보다 뒤니. 클로난 수론규 제 용도 주고 여기. 망错了, 강에 침부 속이. 수론 근배워. 소변에 다가 두두 치니. 책을 늦지 속이. 대마세 장애 지회 넘시 대야. 부지노부 신자와 루치를 늦지 침부 속이 없이. 대대 준비나스티 사토르 하장 통망의 내시식도 교류여라. 산에 되게 망조 기대단 대기 간의 치수식도 교류여.
0: 탄나는 내정 제단계 다고 지적 탄나는 나사 수준 능가가 된 대중 넘버 되어야 돼.
1: 맞습니다. 니가 전부 대중 대표로 봐. 컨셉을 안 얘기 때문에 대표 그 니가 여자 시대 시대 때문에 되게 좋아.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강제 제디 편도 유배 권이 면제 제디 내두 제다 탁주 제니 망조소 사두 내기 동일의 터주 로람 제주니 부중 셈다 제니 기계 제니 걸업 쇼에 눈부임부터 로빈 근처 수집기 14번조 변호 부중기 따겨탕 통자 시계체 치료친 유시 부중기 면제 초년 망치외 사두 중부로 미세기 편유 턴바 시도도 니미 식당 자와 부중기 면자로 심주 제배 고무 체유 시자 종대 체와 대 부중기 표면기 면자로 모차르키 편유 진짜 유미태 심주 체규 샘다 제유시 허리 종기 샬류 삼기 제리 주주 우사로 허리 강리 제모 숨 세수 작업에 카르트 초세타 만나 조제 바로 솔로 센스제 긴여르니에 제오 티달리 푸나 롱스르웨 젠송시 초비오시 대최기 만나 조제 티웨 이양살라 지차바시 예베 종크 마티 홍지 체니라요타 렌즈바타 강단 주시부세 존뉴 치슈치세 네시기 신도자주의 예룬장부매주기증순토당유 예룬장부지차냠가위 쿡절 잉일차유시 추나망치와 예원장부용도코로와타 터두 허리종 년칭당례리규기 진념된배 루규도 심유 정충감체며 꼭규르기 도수래 푸나롱토 ngusay tuyabay satyun namde kyechusik chubyu. Dikhar niwe choshi, tuyishi yewa sebu yu. Tuyidongki, peyamibay rintang, chulang shukchi.

고종기 멘자토완 루유니 푸나롱네 고조이 디게 미세키 남대 차진타 사가 미세키 요차시 자제 멘자마보 롱슈나도 게요타 정초감치면 규지 특수제비 노르즈시타 아나마이 능규림부터 십차보제는 신의 서주리비 서시디니 자제 멘자 최토기 요시

롱슈르 낭토 로다르 멘잠 베포 끼워타 네티앙 사네티게 주미츠 메토 메롱웨 벤조르키 속사다부 주유 대가르 초심베 주미츠 미럽네 미럽 균진 체베 냠뇨르 데니 멘

세감 당제기 맨주 축제 쇼기 매배 편의 튕종기 예토보다 대맨주 편의다 대자랑 실로 튕이 첨부 대유없이 맨자 투교로 캐브 윤계식 유연이 틸레린 진키 사자탕 맨자 념시 제배 내루 신기유 년대 초에 초 콩그다도 맨주 냐사치 기유없다 콩부 유두 틸레린 진키 김기 맨주로 캐바 제디 년이 초 좋아치와탕 주치외 심세수 기유없이 미세치 맨지타 뭐뭐가 좋아 냠제 야부툼니 미남라 세기 좋아 제가와탕 수주 잔노 맛이 됐네. 뇌덥수연의 디탄라 팬더 유입시다. 어비카타 차시냠도 띠는 차샤 지가르타 안시규르타 세뉴시규 망부유베 뇌덥수규 팬뉴치위카 어비케 최타 뇌수 메뉴 튠지 유박디 근튜 메토 메롱웨 심세시도 조비유시다. 전대심세기 틸레린진기 능미초 근두 초기기 나와시 진바탕 정수감 체면 능진탕 대당기 독수 롱수 수주총유시 조세토도 랑바춥주기 맨주르심세기 지심투주기 능미초 냠도 대대 거제추 제와탕 로주 뒤배 심세기 조와 롱수 주기유

0: 매자 튜싱의 로용지 부준 국류 마쇠반 맨주 처지 체신 욕시
1: 아 그럼 아 그거 소리 연주치요 맞지 맞지 그와 지금도 동일하게 동안 써봐 그와 달라 라는 거는 저러와 강하다야 넌 좀 열성 와 다시 다 저러와 강하다야 넌 좀 열성 와 다시 다
0: 기준이 미세기 맨주 낙제시 임바타 필루 소아리게 맨주 사되나 균토 독세치와 미세기 소세기 맨주 장세치기 없지 사주치외 맨디루외 규림나 맨주 낭기 기두 철업기 접주는 유도 침부터 독세치로 침미 접주는 유어 침부터 매발 교기 없이 뒤초 규림 테르탄도 맨주 초기 편유 접제 예배 근처 수림기 인지 정리기 부중 침미 맨주로 맞제 공기 턴주 내림기 리접치기 없이 동더 테마 선물돕니 맨자 현다냠도 콩메나 데르고 초기야 규림 테나 근처 수림기 칭아 라샬루니 맨조르타 맨뉴치로 동답시키기 미슈 균투 차르치마다 뒤니 콩메나 맨주 유린 뒤니 냠제 예보토비 부정기 응규린드 구네디 맨자 용수 쿠와 디르 차르치 동더 체메 독시기야 세시 토시원고네 세투기 역시 대답의 고림 규제 동더 체메 독시 지중토 동토바 마세 맨토 주급 더동 편류 체슈 편기 역시 부정기 조다 체심비 동더 체마 맨칸도 겐니 맨조르 냄부 체디 맨규티 추고르키 지부수기 역시 대급 전기 괴대와 필루 소와리베 맨첸텐 전도 조경 체규태야 콤더 덴보 뼈싱이 없다 대외 칠레타 링뉴기 맨조 직제티니 허리송 맨지칸도 직조 체스무지 직제티다 유베 왕키 맨조르키 레주타 세시토르 침바마세

0: 도중 타 근처 출림소 배매 멤버처 약교 강리 투비옵시 콘저 졸다 제 배매나 칠레기 멘조디 제기 람디오 양교수 내라 피부 사듀 준비 내벨라도 테마 총에 임바타 사듀 준비 내타 김민기 내리 좀치 지웨웨 난진유 동대 체면 쇠배 매지타 메리 시내 쇠스바타 투잠티 심주자 주디 옆에 샴라 부중기 심주 가져오니 털이 종기 표송석배 배매 맨주 쳐도 좋네 맨주 제조기 딩슈로 수십 후르다 치주 임보지 근처 수림기 은혜 시에나 불루 소화를 보니 치세파라 딩보 가위 세제 자수다 부이 공기 심슈타 루리라 떼니 세강 차샤디티 배바차규 탐자 땜부 유해진 근두기 군대 대기 배업타 뛰니 사대토 경유유도 조 깨참체비 뛰려니 원장 원장기 뛰티 사르기기 두슈티 사괴최도 유부비디 제부두의 뒤지티 응구치 티네리 진라리아 면자최외 남도 쉬부타 모두의 정주감다 시뒷냠내 덤규 좀 시치 Pulu Surita, Pemi Dini, Donglu Tusan Journey, Nuba Mebe Wenan Chisi, Sadu Pujuk Ditan Lumbu, Chuta, Chumi, Rengju Kam Chimenu Jita, Dua Miriki, Lotu Sundi Chebe, Ninju Yinbeng Uni, Nerin Chombe, Mencho Zam Mimba, Tewe Ding Sabe, Jinneki Mozar Dube, Luriki, Gyordo Sumbusiki, Tingrebki Menju Lazaki Nuba Dini, Pulu Surita, Pemi Lum, 俺儿穷有妹妹，岁数姐姐，那位水军他停住车里，扔出去的他，俺听了在车里，这三天这车不他，回路苏里去，军真不错讲，拉当这里，回路苏里他，后面几位那天没去呢，昨晚没了给地单小说出去，别准去前去。 各位新人呢，俺做微信碰壁，心急烫肩头。
1: 德比亚湖泊周围森林里面多的天气，所能把的热了。俺村短袖所出行的，南岸的木地热的太大，黑山塘，强子三万千年，外东把的外冷不潮所听见去，准没听上。冬天前面，一望盆中里在哪？日外路林些吧，真不是主意。你说的对子，这不林样子的区别。 Mündün Kaçoyan çabeye Hase büyüdü gira
2: Yemin kimbe Nakhun tebu mebata Nakhun kakba Nakhun yaksı dönba Gona Guyu kor Lopçin yedü Lopçin yedin cemhutu kwa soge Yemin ne çün tönse Gökbu Çinpi tangdu pepta
3: Çinpi tangki tönse Çinpi luni Gekabki çinwa laki yübe Yemin nazı cüsü şiyin
4: 自信给凝聚列主编，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民族那公给啥话解读不啦？民族给巨人男，可别没过的汤，那公拉普通没变汤呢？小军刚也没吧，也难上头。军统也没捏热汤，铁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约。巨人用了些许月别，些许比起了，给连月。可把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5: 那年地塘地呢，是个是那么些地块开支，青碧塘那年面积从康，老个重点连通区管不拦，老个路穷塘不要开支，青碧塘那年面积从康。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碧明塘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银通现在两只鸡，明了几只级别，几心七个比较硬，明了大节前子，明年给年端午呢，先突破。 坑穷给我找米西，毕竟避免糖，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俺这苏的给面具起的啥都钓鱼精，开连帮店卷个糖，米兔脏些，木橛子鱼，破泥洞哇，王子娘子借鱼，开些给俺米热皮起不糖，米三不米通哇，米就团不，米干不说给年团鱼子，毕竟避免糖，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南那边给我转个就人民大街糖，人民娘们的囊小别，过年撇巴个说说三年。 哈斯创建林国下浪，花火丛中的人长，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吨松，也鼓鼓鼓，对俺年初。
4: 흥고 쩌든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장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6: 나표현인은 흥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흥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고도 봐
4: 공고 잡디 뭐네 현나 면하고 뷰 야구도가 이 주제 야구 싶도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고 영고 대당 좋아해 홍고디 화부 침부 송자 강반도 찍다 강배 섭다 재미나 저괴 그런 차고도가
7: 박과 스주 랑바탕 세크 개바 소기 박베지기 내주 유지 유방 바쿠 장식하는 편다. 내 총각은 편지 일부 면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전바 바쿠 세계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쿠 장식하는 일부 면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바쿠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바쿠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배. 계란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각은 편에 루트 능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 능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고니 페바 거스쇼
8: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낭세 고르구단 고수 고레미글
7: 하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순하래 주외 대단시 징예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매제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당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징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에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온 징이
8: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당 지슴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당 고수 굴레미구
7: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9: 스모아탱게 타는 인 혼남시공도 시우기 陈冠去了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色丁年中一盘没住公干了恰不穷喷年人心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血浆年就几盘三柱子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血浆年古盘萨干真不忙不苦丢垂降炸就丁年西盘坎巴真不忙不苦丢垂降炸就变年松盘 康满了真不忙不苦丢垂降炸就变年出盘内东去了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再变年就几盘春子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再送年短盘错面了真不忙不苦丢垂降炸就变年短盘车业去了恰不穷我朋友垂降炸你增一年就送盘 播种了恰不穷我朋友垂降炸你增送年中一盘没到了恰不穷我朋友垂降炸你增出年你是盘可入去了恰不穷我朋友人心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增出年就盘马看了恰不穷我朋友人心真不忙不苦丢垂降炸你增一年短盘如其周恰朋友人心恰不穷朋友垂降炸你增一年短盘 승리去了周桥盆年人心恰不穷朋友垂降炸就变年孙盘儿这里恰不穷我朋友垂降炸就年孙盘儿你们儿南平年人心真不忙不苦丢垂降炸就出年孙盘儿 该种了恰不穷盆年人心真不忙不可丢车间炸卷年西盘给给了恰不穷盆年人心真不忙不可丢车间炸卷年孙盘错清了恰不穷盆年人心真不忙不可丢车间炸卷年七盘下面提名总统冲给给那么行的死状呢今天给能冲击卡击去那么行动的死弱呢提醒你喷的识别请你输给这次变吧推到那么些滚出你家别干我就特征活切除贴血期切莫糖吧忙努不强糖强下亏图切征活下路糖通路丢了切弄出几块图那么行动的学材什么人给结束结用
1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 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o dosi, dahadro.
11: Di, shabsha ji, odi jik tsotash tago nani yongdi.
12: Dewa shushtu wala.
11: Nase.
12: Yangu shushtu.
11: Chanu, lemba di tiku duwe.
12: Da di hongo ma shumwa.
11: Di,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kuya ini.
12: Nase.
13: Hongo di na ti tublo, boyo shi da do.
11: Zhe.
13: Ha gua do gongpa jie du zang ba ya, yang mo shi wu do.
11: Zhe zhe.
13: Ah, tewe jang a nang do ya ga cha wu dang chi gul chi mi na, ngone nang da yong su rimi do wala.
11: Da chen na len ba di kiran ti bu duwe.
13: Hari ba zhu sa chik sa we ni.
11: Da kiran che ga tik su di le, puya yin kiran.
13: Zhe zhe zhe.
14: No, Hongo di nye gong zang lam zang a gu.
11: Le
14: si ten ten lo ju ba du de.
11: O da kiran ga chu bu zang lam zang, ting nang su. Ni kiran liya, te ga pu wi.
15: Jidu khabar, lego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2: Yami kimbe, nukung tibu mebata, nukung kakba, nukchu yangsu tunba. Go na, gu yu kor, lopchi ngidu, lopchi jik jim jimu dukwa soki, yami ni chu tunsi, gyobu qingpi tang du pipta.
3: Qingpi tang gi tunse qingpi lu ni, gyekab ki qingwa la ki yubi, yami nazi ju si xin. 最新的研究来准备，明确的温度的冷却特别难结果呢，明确冷空气稍微解脱了，明确的巨人难，特别美国的糖，冷空气普通没变脱的，小菌抗氧没吧，也难上脱。
16: 运动也没年纪糖，体外人心气也没年了，偏不远。巨人用了吸血药片，吸血补气了，干练血，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损股骨，骨出损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气年度不三百卡纸清笔糖那年地糖地年十个字路木菜地块卡纸清笔糖那年面菜从康老个重叠年冬去管不朗老个六穷糖不要卡纸清笔糖那年面菜从康
17: 姑母吃么吃么的咖喱吃么的
18: 爸啦年妈学过的，本来就让个妈的脸巴卡里不济，提不难的。
17: 妈的，什么行不济？怎么怎么讲起？爹爹为谁个妈的？
18: 为谁妈哪里巴拉？巴拉就让谁难的？爹哪里呀？本来个先生人白新妈去，很多芝麻，怎么怎么讲也不麻去，芝麻哪里呀？又白吃些么多啊？
17: 为谁个妈的？龙年许那种金牌，连半年不见，慢慢的呢，许下六十岁白马的，不奈何我。
18: 现在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吃干银那只，团结的脱掉米那只，金牌的名字为难不晓得。
19: 为什么？现在日本唐装芝麻。
0: 如果得过，我愿天刚长进。为什么得不上康？破个重叠的冲水康，过大安杰吧。为什么得不上康？
2: 亚米金边能空地不灭不汤，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过那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些，要不青皮糖都撇汤。
3: 青皮糖给吞些，青皮露呢，给个皮千万拉给一遍。亚米那次就是心，最新的研究来准备，明确的温度的冷却特别难结果呢，明确能空气稍微解脱了，明确的巨人难，
2: 特别美国。那我拉普通面白汤的小菌抗氧面吧，也能上头。
16: 运动也没年纪汤，体外人心气也没年了，偏不远。 Gyurim yongla shibshu yubi, shibshu bichila, genlin yu, kabarangcha.

0: 아무라 그냥 가나가 봐봐.
1: 집든 저 많이 했지. 알아 먹든 저 도지 할 줄이.
0: 어. 나 당기 소통비게 꼭비시라 돈비 니 공문도 제가 참치가 용비.
1: 참치가 에. 라니미 월 살롱 좀지. 라삼을 갈등 위에 예람사 고이. 심내 할도 아마 쉬다.
0: 오늘 개매 아무라. 저로 참치라도 그냥 예래야 로테. 구스비는 용마리 예데 도스데 남사야 용쇼.
1: 라디제 제부통두 총두급 제주 라룹중주두 랍제나 야리김 내자 나로제 바라기 추두시 내자 통도 룹진주두 보무다 가로진 내자 레그 역도 근제 체네 아마 신두 직시 디두 그라니 문에 잠수시야 다단的前不恰给这卡里呢阿妈先对情没多当阿拉你将他人人诸多

0: 나가라소. 가봐 줘.
1: 아 저거 야스.
0: 게르브 사무 뒤에 쉬우면 되게. 란치니 용마지. 기 김수리.
1: 수리엔 비치 배 김수리. 능미냠주 제제 클라스야 요요시. 걔랑 걔 집도 이제 나고야 두고해.
2: 이봐, 걔랑 수익률라 통화 처음 나년도 저래.
1: 가리 수익?
0: 주스.
2: 야,
0: 쇼는 세야디 장원 가족다 주제. 걔 수익률도.
1: 이봐, 老陈.

0: 야, 나 쥐다. 给我 치시.
1: 아무라. 태군 예발하다. 키나 니 세메 바깔레 드리경으로 배.
0: 깔레 가지고 해.
1: 말이 키나 니 두그리 드리 투베 참으리.
0: 소화기에 흐르고 두그리 제모도 내 지교시. 총두 딱바르 저도 희겨스시. 레그체 유보 마사비 능가랑 속할서 허지.
1: 허지 아무라. 키나 또 스콩에 쓰다. 니에 채워. 니에 채워시. 니에 용어봐. 아무라.
0: 니에 용어봐.
1: 키나 또 쓰여. 아무라. 태군 키나 니가 나 쓰여봐. 다진게 현아니 쓰고르다.
0: 아주 요가 예쁘 와서 예시다.
1: 아무라 연락 세트 근데도 쓰다.
0: 어 또 놓쳤지 주다.
1: 레스 빨아다 시나.
0: 지샤 나다 라발라 팀부터 레그드 시도 라레 교요다.
1: 오늘라 가메디 빨아가 마침 나고다.
0: 달레 여제 지시.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배 쥐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도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충류 카나 개고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겹 꾸유마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네, 개어머리.
1: 상어 총신고야 어머리. 왜?
0: 나랑 다 토스 쳐오야.
1: 토스 이에.
0: 신다 준다 개매. 총가 윤례 중아. 제자라 개매로 삼수.
1: 인제 돈 토제 쳐오야 같다 하제.
0: 젠두 쳐오 삼수.
1: 젠두 에.
0: 마라니 커슨 쳐베 젠두데. 죽적해 퇴허마.
1: 간지제 젠두 쳐오제.
0: 나 죽적해 구기. 다리. 견퇴바 쳐도.
1: 형아. 그두
0: 디리
1: 센스
2: 다친 드리 좀 도와줘 봐.
1: 네 머신에 랑 캘레 매 봐. 게임 갈게 하도.
2: 도스. 도스 좀 하도. 아 믹스랑죠. 답이야니 괜히 규르고 싶자. 람이 그제심에 예셉싱류.
1: 람이 그제스레.
2: 나다 식구지. 아라니 세슈싱 그르고. 니원의 삼슈를 한다. 람원의 시에는 삼슈용 하시. 제자미 포토마시. 게어마시. 아라니 공세의 지혜를 사쇼리.

0: 독사 뒤 드레니랑 세가 요 금세 시그 입자.
1: 너야. 계지 커도 죽인다. 계란이 남자한테 죽드나 가리나.
0: 통주 십주 남자. 죽드야 우체 토비노. 협상 덤니스러 입자. 네가라 니고 강배 콩퍼그 있어. 협상 통주 숨드스라도 봐.
1: 错钱不听这些，没见了可这是。嗯，既然送到钱了，既然疲惫，工作上不能不是送一遍。哈哈哈，工作累不嘛哩，用了水些，心里心里给，用不听这些都有嘛哩。哈哈哈哈，嗯，既然个男朋友都不，
2: 钱赔我去。
1: 咱这安全我们南站的，就算有点不行，一年的这几个钱多，就是说白点对钱不行。今晚让钱还给钱用啊？这个不留那个，俺存的，我也不送给别人。老杨，俺你我现在老忙着，是，现在你让了工钱不远，你参谋长谢着，咱这安全我们的原地，上家做不到这些钱的，听做小下面呢，确实有点不行。
3: Lerede ne çiğneşire. Yine rağa denince çiğümze harina.

0: 마저 공세 즉수 예배랑게 제도에 랑가 셉싱으로 봐 공세 나라 저 나이베 미마도 도마시 마세 그라니르 댄스 딜레메 해봐 퇴메 고메 미스키야 다비너 미 잠마르 시에다
1: 야 고유
0: 금세 쉬다
1: 나 바바 제도 쇼스 디 겐조 시리
0: 금세 다시 고르베
1: 디 가서 거래.
0: 장가 류신야 공세 주야 디. 박바 정도 쇼자를 쓰이베.
1: 리.
0: 네 모두 셔줘.
1: 야주.
0: 고다. 한도랑라 전다 시야유. 네 로얀다 독대체. 대외 좀중기 사자 앙정업디. 마저 셔주지유.
1: 용아. 장한도 지시.

0: 아라 아라 나스탕기 나스탕기 아치 싱마 겹다치 아 빈도 아 저거 럽죠 아 나 뒤에 제비 멋있잖아 빈도 전이파게 나리 가쇼스기 오늘 이 뒤에 맞다 데 미시라도 예 아 나 오늘 데 내가 요비시
1: 잘시에다 더도 생겨비나 진수치기다
0: 야 왜 왜

0: 구쇼, 계란수 생일이나.
1: 나, 나. 콘센이.
0: 류칭양.
1: 야구제 뛰어. 저수 주부닥다. 감지 친조 레메다.
0: 뭐도 신다. 콘지게 류라다. 거 류칭양시. 아님도 쇼시.
1: 아. 아. 아. 나 깔래게 씨바.

0: 我自己土楼顶这款价可怕着你吧娘们是点感谢爹娘们对不是嘛的爹来过的三年那些客人个票三岸团来给马文白给的汤里说的别给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다와지 하톤의 다와니 나나니 아브주가 태오 말이라 미동 대체 초기요 말이 계란 가르난데 유네 난 다리 계세 계란 차례난데 두나 계능 말이 녀라우니 깨단제 니 다르시나라 딱세 단주는 그때더라
1: 복쇼 쉬시 총내 다부도 몰롱 제게봐 그공교 주소
0: 디리 이지 문교 투치기 니 봐도 문교 투치기
1: 용아 용아 아메라르 슈게 구인다
0: 이다 예
1: 내가 여제치 아 다가 잡어

0: ཉེ་རང་ ཤེ་ད་ དེ་ གོང་སར་ད་ མ་ཡིམ་དུ་ཤོ
1: པོར་ཤོ ཆེ་ ཁ་རིབ་
0: ར་ དེ་དེ་
2: དེ་ སུ་དེ་ཏུ་ མ་སེ་ དེ་ལ་གོ ཚང་དོ་ ཁ་བ་ཤ་དུ་ ཁ་རིབ་ ཁུ་རེ་ སང་ཅོ་ ཡོ་མ་རེ་
0: ཐུང་དོ་ སུ་ལ་ ཁེ་ཤ་སེ་ དེ་སར་ཧ་བེ་ ཐམ་རེ་ 피가대다. 간데 갸체간라. 상쇼요지. 피가대도도.
2: 나 이게래 말했어. 장경아, 통주체외야.
0: 녀랑 통주체매다. 녀도스테나. 사지데래랑 시라큐 말이. 이거 좀라. 시스게. 와인도쇼.
2: 시기하고 춘매도. 가진이봐.
0: 제종사디 띵보가오에 리네시리.
2: 하시.
0: 디다 조아유베시자.
2: 다지스. 장가 나간순에 추모주다. 제종사디 챤라종 유마르베.
0: 챤라종에. 장스마 제종나 제종고승부도게. 간가제 마요. 여제뉴시. 디다 조아유베 시지마 구요시. 변아 변조리보다 도담직바. 생관직보다 지조직봐. 단어서도 미리직이직봐 역시. 겸지야 가르도.

0: 가시소.
1: 나대 윤보사가 요미 이모도 룹충놈 차가 요메.
0: 상게 윤보 망슈가 세베나 쇼우유스도 톤도 롭체소 메사. 마세 롭티디게 멍신나가 멍시지. 장게 자고야 딜레망어 요시.
1: 나 롭스게 뭐. 장게 팁던 유베. 대생예베 롭생아베 가장 가래 식슈다.
0: 롭티디 나 롭티네던 유유. 지마사 테드나 디게 요마지.
1: 제나 대생아베 롭생 당고치 센티바.
0: 니니다 노메네. 디나라 집에 규비인 오다 뉴베고치 요시.
1: 나 이치마송.

0: 我们就给我他拿去填吧那干部说给那公电部面积预防那他拿为所去看了撇的我们就给这些人民习近平的娘们的囊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轻的虽然来追问给他事情的那我那所懂我当四处狼吧那我无知找我说给那我电部面积那他拿为所去看了撇的我们就给这些的起来给狼在头呢人民习近平的娘们的囊出了预防那他拿为所去看给那我摸过他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给那我写经的 预防那达那位所去看给给用给母鸡才不适宜他的卡巴给及其来给小区托呢给给那达那位那段了打卷情谊预防那达那位所去看给这趟基层结果被运营那达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习近平两年当中国古党国书国内名贵他在三年他是中间尽管去两者发廊可帮着两个月估计出去送啊积极给实际上呢实际中间生出自去扎的给了可帮着两个月估计给过我啊古古处
1: 哎呀,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인의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인, 나란주 사불도와 대, 대 티레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세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2: 뭐지, 난 소외 한국인. 진짜!
3: 야, 민기비, 너 공대 보면 예쁘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들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5: 铁外人心气也没念了偏不远，有人用了些不些月饼，些不些不吃了，给连月。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康去，你对不三百卡住，青笔汤那年地汤地呢，是个子，那么些地块卡住，青笔汤那年面在从康，老个重点连同去，管不啷，老个六穷汤不要卡住，青笔汤那年面在从康。
6: 林国大建给韩国的关节，吃了青不赢呢？
5: 店铺姐，农民来生产几千公民多，人家，当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人那年，邻国大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会几个人的。邻国大建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7: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一明了几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店卷个堂明土脏西木脚子鱼
8: 铁西克拉米热不热气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团吧米干不说给那天月子毕竟避免烫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康能力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皮巴格苏修三年哈斯创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您长陆地卡巴烈我给估计初期安安安你出即顿松也过姑姑顿安你出
9: 哎呀，张阿姨啥？咋的嘞？多少都住个？张阿姨是给吧？开药买的，让婆罗亲戚的买的。韩立芳的牌子是单的，爹拿个酒席做呢，人就没面子嘞。车站站了一个亲民的啦。
10: 张大姑，也不去吃鱼。
9: 十岁这孟牛的爹家韩立芳牌子单的这个人，都是香港就长起，婆婆单，十岁这孟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就是单呢。
10: 这也不是灵给，这要我试一下，东西也做够下了。
9: 你让那排队打压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

0: 야무지어리
1: 한리방디 오네야우도
0: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티 문지 야무지나로나
2: 다소 원조 총대 창구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름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0: 하시소.
1: 나데 윤보사가 요미 이마도 룹춘 놈이 차가 요미. 헤, 산라고 죽지고 나 탭탁럽 제제. 카림베 그래 아. 나시 나고 거르베.
0: 리진야, 상게 윤보 망슈 그 세베나 쇼우의 속도. 돈도 롭체 처음 면사.
1: 이?
0: 상게 멘데 라고 전유어 마리 마사 한데 주년 봐. 마세 탭디게 멍신 나가 멍시지. 상게 자고야 돈도 망고 열다.
1: 나 롭스게 먹어. 상게 탭던 유베. 대생게베 롭생아베 가장 가래 식슈다.
0: 롭티디, 나 롭티네 더 유유. 지마사 탭디나 디게 요 마리.
1: 제나 대생아베 롭생 당고 치는 지바.
0: 니니다 노메네. 디나르 지베 규비고 다 뉴베고 치어지.
1: 나 이치마소.

당도 랭게조 대비해 봐 토제나. 보무소. 머시들이 계신 님무시리데. 사르코베 존도 뜻뜻지래 주막소. 이내 된다디 나카미. 카이스나 녀냠레스 녀사부디. 주주 십시 깨콜로. 나 루부토갸 녀냠레스 기시. 제장아이 삼미서지마쇼. 오야. 샤르미엔 랭게조 모주시교. 대외 좀쇼기 사자 앙정아바. 明德公司马王给你们来明德鼎力公司几个变了些天姐他的天大嘴几个变了跟着马国学啊有些一年啊刚进去就这种你也谈这个事有点国家是电机情谊第一推出对外重生给三十安全了呗마옹 남장의 명의 혹성 그 어제나

0: 지게成了，您的大弟你娘没接不的，上下做不到别的其他媳妇的。지게成了，给上下做吧，还得叫他念什么？他这娘们的，给俺工资还得有拿。지게成了，给俺工资送哪的？지게成了，俺来马太达，就送哪的？지게成了，给俺工资送的。지게成了，지送哪的？
1: 대리아주 민더 총배 지교 류연계 선교 용자 초디 사실 안중업의 남장 모수 고조보당 민러 풍삼 쿠스타바 마세 티신 딩리 공사다 냠레 지교 유무시 딩리 공사 상자 속바 얍대 주임에 노시 선교 두고나죠
2: 지게
3: 류라 드시대래
4: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드시대래

0: 지 쥐어랑미 통미술을 샤샤 니제 지구야 두게 쥐어랑게 럽쥐어야구 니시 알게 제압도두 아니 마티에 비시우지도
1: 랑게 가시요 나 군세 쥐야디 陈一凡 유자이 모랑게 칸에 마시네 셈나 세슈싱그레 니엘레가 야구 마체비나 모랑 돈출이 요말메 마세 나포 초고 수선사 리부 정보 예 군시 미창마 최이판 민념 최녀지바 자주치기
0: 장게더 남모 범상매 장 가오체로 전승고리 장 지도텔 장추부루 이내 방지라 미소 가로도 마세 공시 직접 심으로 도와 능력의 배신 삼다야 망점이죠 오늘 제도 미주 장 님 팁자지게 뭐랄 제시 자료 쓴 거 있기 말이
1: 군인이 냠력 저와리 마도 가로스타 말다
0: 자이나 모유 당리 채무도 자 수수소소 셈수 다음 자지
1: 장셈랑 범디 로타라 스고브로 봐 대소소 셈수 다음으로 봐 던동 아시에 같이 왜 치진이 시에다가 먹이 맛다 나라니 야마자네 영지 요마다 계속 알릭 조 주위나 장 미비데
0: 샤로지 nga mi kwidin zhe guaya mdu, ngini jing ma zhi, nga guaya di zidung mo mi.
1: Zhe, shang guaya di zidung mo ma zhi.
0: Jis, kirang poksa miwe mdu, cha chu mdu. Kirang nilam nal poksa ngungyo chu na, nga lop xia.
1: Ya, wei, togo nga senga lop di da wuyi, ranga nga gobi shi panda.
0: Gyume.
1: Che ge chung zhi ba. Ya, long rish langa che.

0: 가져서 야. 빨리 다시 야.
1: 네 탄다 셰베 기지 거중에.
0: 거지.
1: 콜로 말람 가지.
0: 야. 나이 저러.
1: 네 민은 삼스유. 잔제 조체베 미지베. 이는 저어초.
0: 남주 니야블라.

0: 행계소 폭성 구역 남자디 다들 원수 냐고 수없이 남자디 아주 민덕원의 세비는 가르치고 유매 냐시아과 요마리 상매 개세지 제조 세바 샤샤는 냐히랑조 랭게 제유 히랑 상매 남자디 총기디 날 유매 민매롱 원 상매 민덕 상한 퇴례사지 유업트 신수 후유 제소해
1: 제소
0: 마음의 교권에 저지 앙사고시 사워디 마소코 상매 폭성 구역이 진조 최시수장의 개가 용유 이만은 시 편주 냠래 최신배 마세 진도 최신 보유 진조 세발레제 로니 인제디가 야론다 진조 세배경지 민의 직원의 시에너 니엘 쇼트업고리 시에수에
1: 네스
0: 마드 잠러 로니 민제디가 야론다 Translinjosongza, Dupshu Sabje Chumri, Kyuzo Jundan Kha Jayume Ngatan Duyu, Chezan Lemin Nimbuda, Jensu Shaksim Chuyube.
1: Ye! Ye!
0: Oya, Kyuransu Yer Shor Nyadiga Yinda, Ma Duyda. Kanda Kyuransu Tuyji La Jensu Xeni, Sao Di Kuang La, Puxam Kuyugi Yongzha Chexi Di, Nyeza Gyaga Yongyu. Kati Yao Yune Odi Dengbuyi, Tam Nyadi Lachi Jayube Masi Nyansu Xeyi. 小聂的做错不能落记同样注意今天完了听他从业部给作为原因给你送上抽中堂会给你一路谢谢对的抽中你把下下呢参谋三部连着送上让我写他去接上苏长的有些两个写了
2: 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刘青阳，

0: 지금
1: 당당 아이 가스간에 가고 싶어서기 뒤수도 없지로
0: 이내랑게 마십시라 더디 덤줄어 어준이 고수 없이 멍외 뒤 광을 잡고지
1: 요년 랑아 이식 못게
2: 랑아 고 오유 등에 이치유
0: 다도 그거 야고 쏜사 너도 지하에 생기 제장 한 용의디 초제고

0: 캄사.
1: 캄사.
2: 세상에 로저 씨가
3: 싸우는 게 그냥 버려 봐.
2: 아유, 개 좀 마셔. 류치야, 너 와. 개 좀 마셔. 응.
4: 조탈로
0: 나 감사. 아.
2: 아. 감사. 예. 에, 마듀다. 되다.
4: 아, 되다. 조탈료라. 나저 삼다사. 다리 제도디. 나저 상매 시지다. 키벨투어리. 마세. 나저 속충 손자. 나저 키랑게 숨능시. 로심 식튼 체제 튼다도 좁도 쉬기 예마레
5: 예 다그레
2: 튼도 튼제 저저거라
0: 어 디쳐와 상부시리 지 어주제 주도 야고 시긴다 이다 아 이다
4: 영아 어 주탄 留라 키라 사간 틀레 리리데 편도 송자 균시라 유키마지 체장아 주데 체시하시 시티 쉬유 나나조 님도 시토
0: 영아 다주
4: 어, 도시다. 니엔게 대관 가족 공세 튜뉴 입에 피시 장제

식인참은대두아디표정비시지리니라계지 CBD 그총콜뜨다나저기전소대여리니엘나저의총라히십식인다디내가저사제니유시다토

0: 여기배 폭삼국이 철구 주시 랑게 수배
1: 어 장부슈나 난 주주기 콩문상매 퇴모토 배준세배 제부리
0: 배란 주셔 아님도 주다
2: 삼촌堂琴一起给李拉了可三年下个年子的杨家是了啊腾东年可三下一个天元堂琴日日日天元堂琴一个可做了不起啊看个恰过去是的出街个学了咱们年下半年啊来两小马戏三妹先生了年底过普三贵个车戏独入行一次了比他的作业呗苏上流行杨给恰过的年老板家个来说 재산 한 달 요신이 한 게 차르코디 상매 누르지 시에로
3: 양도!
4: 네, 양도!
5: 양도!
6: 양도!

0: 게임 갈 수야도.
1: 아, 지금 왔어. 나랑 게임 게임해.
0: 쟤는 그와 게임 쇼이나.
1: 나 수수수다 게임 쇼이. 공세 긴고 민지. 미 볼런티가 요원이. 디데 차디야시. 가서 갈 급되니. 캬부지다 캐가도 제자 게임 쇼이.
0: 요야디. 문에 이면 더 좀 하세요.
1: 류년, 나 디데시아 장마, 랑게 선교 점자 총도디 수입시.
0: 마에,
1: 랑게 사급디게 깨당지, 나 장마 주도시 시작지. 니에 저거도 조, 도스디에 쉬어마르다.
0: 다는 아이알 코스로 버스이베. 도마 나 세가 윤디, 코스로 버인 생명도. 마세, 나 세가 레는 메바, 진짜 용구입 심고로와. 저단 신다 수입메스 나 이치미.
1: 听我做不了那么长个这些呢，马上你们都投入不起我些。唐德让给俺丢了毕业业子，包了都得给俺入毕业业子，你马上苦叫业主没多，接着俺投资多少钱了去？
0: 难道有嘛事？一年俺来，投资交嘛事呗？投资还是不要呗？
1: 让个钱呢？刘念，俺是看见啥差不多？这次也闹没呢，等到你们交松鱼尾。你们交松？这次看见头发拿了，你我这么多皮呢？你看见那个啥？俺我这破事。哼，这个原来，让了钱不但被我的还亏很多。
0: 나고야디 복성크이다.
1: 류니, 야. 로디브시시. 댄댄텝시 요지. 나라니 냠레체디 헤라마다. 야게가 이지시시.
0: 멍을 라서나 네 알아야죠.
1: 용아, 야,
0: 이내 단다. 네 쌤 생매다.

0: 오지 대리 앞 십시 로레도 와 너 누구야?
1: 능민도 암라 나 녀대유
0: 저한테 겸미도 대리 앞 진짜 로요제 가리 치러 내가 야 주무수게 세상 앞내 로협에
1: 매 암라 간좀 좀 쏜다
0: 간좀 좀 세히에 계속 치러 내가 야 주무이나 앞 진짜 나를 용제 녀대 싶에 같이 했어 어 니야 하고 있어 강부 체제 된다디 축소해 나 울쇼시 워 시바 용아 데모토는 다시
1: 강부 진도 매매 니 베드 암라시랑 강부 첨부 진도도 콘종아 오유시에 공수 내 비지식이 땅가 근데 저래
0: 대드다 야호 주무도 와 부 아메 라르게스티오 잔탄데 레허디에 가부유바 메바 게시 가부유는 레허디 체제 수소디야이바 야메는 밀디니이바 게시 수소디니이는 레허 야우차오지 게시 밀디니이는 녜체는 요쇼
1: 나 샘두기
0: 샘두기에 아무메스 체스게사시 근제 이네 토뉴유 점리 디가라 닌다르슬레 하조녜다 톤도 젠다 디조 다과르스네 주 같이 세워 마즈베 어느 콘소 먹입 주고 마즈베 먹입 주네 독리 지워시 창문 미도 대제 레흐 지워시버 라이나 중두네 제라다자 대주도 쳇다가 독리 제도고 마지 튼다카지 귤도 담토비나 수수수수 귤도 스탄드 용도에
1: 공스네 튼산 매와 야침에 있는 것이 켜는 요마리
0: 我是 도띠 마시 강부체제 도르베 코주란 비제 라디제 치비이너 코주란은 대외 동주 칭시 아메시에바 금제도에 자기 삶의 어제도다 Konsesi gürba, nyeran kalasova çigo.

0: 지게 전라 나센 전다 하리나
1: 미들레스게
0: 수
1: 유치양
0: 미디 가봐요 씨레 도마 투세 고치르다
1: 그래서 상면 유치양 마요 조성도게
0: 지게 전라 오늘 전능 안주 미디 가면 제 체유 코네들 하야 제도 니가래 시하게비 레게냐 묘는 큐니 너마지 그라소다 미든지 나주 공사 파샤 공사 신다지를 침부 있네네 네 수레 가르쥐가
2: 개불 잡셔 개비나 제레 파요 성미 거야
0: 장치 마비 가자 여봐
2: 수용 같이 부스도 아 수용 같이 부스도 가다가 민다 공사 레미지 계속 같이 침부 있나 시절에 봤으므로
0: 지겹 전라 세종아 돈도 다 가라 하지

0: 왜 광가 가르쳐서
1: 맞음 맞아
0: 다리야 직부팀 뭐 삼시고해
1: 그두니 직부 뭐 좀셔서
0: 제제제 자게 직부터 직부 거치고 튜윤동 집에 뭐 더 니하시대요 허허치 치자미유다 치자치도 치자조주 파제조제 장게 치자 용미 집에 뭐도 이거 편도 없지 팀도
1: 장게 가싱요 다다가 삼덕이 계세를 붙여기 삼겁이나 장게 까네가 두 마리
0: 시부터기 있네 리즈이 랑가 갈모 전 감도 다 고난 가와리유나 야 니 쉬쉬면다 튼다 디리 리부주 삼게 신야 요마다 샤고 주시 야오시 된 거 있나 인지 초에 주기 규림 춘춘내 고조니 치르 당구리
1: 심해
0: 마신 녀럽 변아 녀 총녀 체약 꼭빈 가데 차샤나 레상문 가래 치우리 변아 꼭빈 녀야다 꼭빈 자야 꼭주 니리 쉬어다 장지 치야 레상마 나리 미지게 치규리 초부 체부 있나 자자오시라어리 이내 안수 망조 라고 군니 레가 치우르다
1: 상가 셰브데 금제 도스토
0: 셰모도가 상가 람도 준 마루
1: 하 타다 총기 용미 상매 민더 쪽바 톡세 강치 신부슈와 시어 준도도 디밍라 푹삼 쿠이사 답데오레
0: 장세야 푹삼 쿠디 니야 고시라 추메 치자다 추시딘야 총녀제야 딘조 대외 니 주금에 이내 라수스 바라다 오리오라고 조 삼단다 코존로는 쉐베 뒤라 자샤 근제스 되브레 콘주냐 묘라 로준 쳬오레
1: 现在 你, 你也买了个停车室那个
0: 停车室也不得
1: 我都是这个
0: 呀, 卡车去
1: 过江水
0: 停电
1: 停电 对吧 那个一点浪迹 我都是这样的 对, 对 我都是
0: 장가치나 남자 차라 다그라보 다랑지 되게 리조 용유 도스고 아 나 주의 리조 여지 오늘

0: 피다.
1: 지겨 릴라 강아디게 나니 잘래 카리나. 지겨 릴라 마제 유리. 가상 아나스 제야디 피지 합송 걸 인비. 가면 대가수다. 더링 안주 지겨 릴라기라 대대지 무슈 가미르샤.
2: 순다.
1: 라오양게 간주 소과 캡드 제자. 다 침샤브리. 당 안주 소과 규중민아 사업주국이 제장 직결료라 슈뚜유나
3: 직결료라 쇼다
1: 직결료라 괜찮은가?
2: 지금 일라. 단의 명도다 상자 자카 비지. 이내가 키나즈 소파 쇼주와 하리나.
1: 지금 일라게 남양기 저와 매베 가면디 세뉴유끼리. 나나즈 편주기 내버토니 슈비네. 나즈 갑디 키라라 진주 슈유.
2: 이내 북상국 남자대 차샤비노. 명도다 딩리 냠내 시없이. 나다 라오양 팔레 니네 가제유
1: 디더간 상매시구유 라오양게 간 조갑듀 셰브리 제자 키란레 갑듀 시도 갑리 더도 라오양라 뢰게 페우드괴 마세 라오양게 더도 멍으 덴톰도 고급과시에 몇 시로 팅치려요 맞지?

0: 아니 수지레 강치 마지 이네 라딘 제 마지
1: 가수고 몇년 고쳐 마소
0: 요니 미미 지사디 튜튜 소사 갑디 자네 니가 요르라 갑디 마자바 데네 니가 요르 제용아 다들아 明德기 见到我们的这。

0: 지게 릴라가 드린 아기에 다쳐
1: 콩게 란세지 갈나 아니에지도
0: 맞아다 냠내 지긴 쓰기
1: 인기 말이
0: 이내 퇴원 다그리
1: 폭삼 쿠디 랑게 상자 속분에 포용시 콘즈 랑굽디 좋았음 거지 돈도 랑다 냠내 지야 갈리나
0: 콘즈 폭삼 쿠디 진단어 나오던 그 입등에 시기유 제장 아주다 냠내 마치 까미지
1: 先让可这些人吧你们来前来捐献阿姨让给继续的咱们给我同这给我擦不出去工作免死了用钱虽瑞东仓木切结工作打马德给我意思了不接同都是这轮免死你个蜜糖我的钱意了不接让给了不是吧
2: 你要同妈撒姐的牛队让她接着马姐的牛毛是一年啊七十余的参谋没言时七十没被粮水吃些听我让言上家措备没了娘女姐不脱腿我们都死读同都没了国库没死意俺们我那日三处查过些那空就过些我们一家让给马队不咱们是些他的没让了天边都是这家让咱家住那边让个都多过去么多
1: 你看邻居们住，上街面色那么多，
2: 前两个三不当。
1: 哥啊，这个钱不拿，光顾要不接钱了呢。一凡，你明得个，忙活些多，三不当个月，让给恁舅子这点好人吧。你恁舅还点说，你让人塞不些鱼，可是咱娘们来请面子了。你阿是呢，俺上家做不到，娘们来请面子了皮，可是粮食大了干面。阿姐，让这个钱么好些，当不起来个，俺是让了些，心情难过。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지 쏘니 정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된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지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리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5: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크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 드 큐양 참부유 디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 리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가부 신원 토 칠루 드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6: 디랭 안주 로게 파주 탐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7: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8: 내가 수수도라
7: 나세
8: 양우 수수도
7: 저는 렘바데 피부도 왜
8: 다디 하고만 생각하는
7: 디 로게 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8: 나세
9: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7: 제제
9: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우도
7: 나세
9: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7: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9: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7: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9: 나세
10: 너 한국 디냐 건달람 파고
7: 나시
10: 텐덴 로지바도데
7: 어다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1: 지도 카바르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크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 큐양 참부유 디외 니고 탕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 리부 신원 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出的我给爬出你过去会当不能疼
11: 我给爬出日国的汤米日国的汤阳具刚汤的命令去过切不行音汤地图了日国给你不点预备三位颠簸的经历日大的国图了不行点细切为恐怕云人不养该来可个没提为他们为了切出汤铁堆国图的你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的国家的你们汤他的餐饮了国人的国家国家的最美国品种逻辑爬住
12: 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进入冰箱上国的同学也懂得品种的念头不见透明偏见也不觉中国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
13: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酿制期明了机制级别机芯切过必须赢明了大街前在明年一年团委员先突破了坑穷给我着迷死毕竟避免堂铁位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照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镜铁链帮店捐个堂迷途藏色木久则雨普尼动画王子娘子借鱼开始起来，每日不吃不汤，每三不每通话，每就听不，每干不说的难听语子。毕竟避免汤，天为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那边给广州我就人民大街汤，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过了下人，爬过重重的年章，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吨松也咕咕咕，吨俺年初。
14: 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免制预防那当那位苏州康的配搭我们对给这个节里人民习近的两名人当中了过年了我经过的了年在给孙娜的追尾给他洗清年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진이
12: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14: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0: 기기저마 낭지 보고디 린닝제라 야나갈레스스 낭지 워잠 총다 컨디션 요래 아
15: 낭지 수균기 아메오메 소균치도 阿妹我们是偏不忙不有的阿妹我们的七八七口为人穷死的阿妹我们能土七八七路路口为出去有这的地域就那些吕布独领起的我切特东阿妹我们七八人过吕布七路当土的域七八乌浪滚那趟马去吧先内所讲温过七土特东七度下脚不养切的马的阿妹我们是七八七阿妹吕布拉出七八样偏不有阿妹努妹这真趟生收这真碰一样切马肉当土
16: 阿卡卓卡斯卡卓西中的表演大真不大已经你妈在家中国古天有感染通过表格代码西罗纳既然真的得理先念安全拿出西巴朗长连我接过去处理我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接 苏东王的出狼吧，那位你在做预计真出堂，那位地堂今年了配堂我路所见看见在就把做物今年他上给些居住原因给个给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约起来全在养了透过面的垃圾给其他年度用具起来了都起上
17: 他的名字鬼呢李密托当届党习近平令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中
16: 这书堂给用给冲击加拉森预备母亲那位地堂的年偏居前表过年那位那对拉斯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多年
18: 三年拉斯冲击林国小郎法国从中给一张渴望着两国国际出席安安安逸处三年拉斯冲击林国小郎法国从中给一张渴望着两国国际出席安安安逸处
19: 哎呀陈姐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最困多啊得真的他的韩国的那让最杀不多的也提的就真的你那的你哪落的就真的的不要是青年们多的也真的的你那样说的就真的
20: 我这张作为韩国的是的
21: 也没给别人弄得不灭不他弄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哪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会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配糖
22: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没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来准备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难给过年明确能供给稍微给特别难明确给巨人难给别美国的糖能供了普通美别托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23: 运动也没你这趟铁位人心体也没你了偏不鱼鱼人用了些许鱼别些许比起了给林鱼可把人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拉斯娘陈郎富康面康体你对不三百卡纸清笔汤那年地汤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如果重叠捏通去滚不浪如果路穷汤不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
24: 八卦四处浪过汤这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置预计预防八股脏细康了片档也从高了片子日本没把吹得档别去能冲八在轮中档冷水吞吧八股四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置了预防八股脏细康的日本没把吹得档别去能冲预防八股脏细康给温度给直接档七里明年八百里的内置开了大空气预防八股脏细康的给用给母鸡成不行一遍既然了八个月的内置预计你从高了片的录制囊出了里面切除的两名囊出这里给六十堂学生给学习过年批判各自学
16: 预防八个月的内置预计这段即使结果被拒绝八个月

0: 이게 내두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나지 월구단 고수 굴리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파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망아 구구추
2: 흥고 쩌쩌다 하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3: 장부 대부유바
2: 깔레 막아봐 누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리낭시
4: 나 뷰년이나 인고 딱 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인고 딱 견고 흥고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토로도 봐
0: 허브지게 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순환의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낭아 구구추
5: Semalam kita pun kamsa, tinggal cuci nampi muda ni cincin senar bah tak cina suhui. Muncul cakap sih nang, mau ke ni sumber jenliya, muda zon kisah bermasa senar kaliya. Ngarsi cakap cewa ni cakar par pergiun be, tinggal cuci muda ni damdu curu juga tak, rinyo sogi sesiag nusir tosun aku. Tang nang sih ke ciri nang senar kaliya, degu rong sih ke nampi di nang tuan lawe, tinggal cuci muda ni tokang lu kuki nampi ke nusir ya. 토스나고도 시정원의 수비는 토고 장조네 니르총기타 능추 의규다 실규 참도 티신 로게 홍외타 응어리기 홍외타 샹외제리는 차밤카 총법경 연어 루차법규 사제카지리아 차부중법규 라과토 매도종기 스버마세산의 칼리아 차부치오네 차차르파법규 티네 능추 농외타 응어리기 농 티신 시지 홍외탕, 로게 샹외, 태세 샹외 제기 사제 카지리 차부심심 법규 승이 랑조네 닝지탕 능추 유규탕 실규 참도 응어리 티신 로게 홍외리는 차밤카 추법경에는 주찰 법규 사제 카지리야 차밤카 주법규 라과토 미도종기 스번 마세산에 칼리야 차부치오 법규 티내 시즈탕 로게 샹외 태세샹외타창외기사제카지리아차부심심법규샹야티민키원더카지스로나천관추러这么忙不考究出藏在中年里你四段爬日春竹种了这么忙不考究出藏在国内你四段爬日森竹子去了这么忙不考究人心难提不究出藏在国内你三个爬日 看不中了这么忙不考究出藏在苏内就别爬日三个中了这么忙不考究出藏在西内就不用爬日内东去了这么忙不考究出藏在九几年你四处爬日穷街中了这么忙不考究出藏在九几年你三个爬日空格中了这么忙不考究出藏在九年你四处爬日 车一不去了恰不穷朋友的人心那么提不久出藏在中年人你四十八日没到中了恰不中朋友的人心恰不心心朋友出藏在脚边人你四十八日能走了那么提不友的人心这么忙不考究出藏在脚边人你四十八日可入不去了恰不心心朋友的人心住恰不考究出藏在中年你四十八日忙看不走了这么忙不考的人心恰不心心朋友出藏在对年你生意八日 觉得走了恰不穷朋友的人心住家的朋友出藏在九年你四十八日生意去了恰不穷朋友的人心住家的朋友

모두 내 개나 총캐를 가지기 남성도 쓰러나. 3년이 편도 시비에 천수고 13년은 日照大革命主 中春明年春前土 叫新都长土大南门街我就真是不可了其中龙真大前面提不下去下了他龙龙举了青龙大强下他农场亏的龙真可是亏下什么灵给那么幸福的学差人

0: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뒤베 문디. 카초 양차베 타세 뒤리 기자.
1: 왜 있겠나? 쿠추 추제 촐라 쇼샤.
2: 카지베 추글루베 추류 어제 규베.
1: 아지.
3: 카교 녀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국정기 카바 동다 사바 AI 카바다나 대외 모서시.
4: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5: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1: 개우 슈슈투알라
5: 나세
1: 양우 슈슈투
5: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1: 다디 하고나 소발
5: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1: 나세 나세
6: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5: 제제
6: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5: 그래서
6: 어 대외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
5: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6: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5: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6: 그래서
7: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5: 어디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8: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9: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니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케주탕 뒤니 취괴 체휴 조당야부메바 요성치토 태디숑치베람티니 양신시워탕 렘티딤쇼치웨 콤보티브 듀디싱기베 촌나시용이 추구초 콤보부듀탕 총야게베거 강바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줄함조인베람조키타게기베 심체미 태디숑키나모키치부용 축제치베 튀칭라 치부초 튀칭조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0: 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ki rin yu lu shu zhong gu ji chen
1: ya mi kin bi na kong di bu mie ba ta na kong ka ba na chu yang si den ba guo na gu yu ko lo qing yi du lo zi jing jing jie me de wa suo ge ya mi ni chu tun si qia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e tun ji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 la ki yu bi ya mi na zi ju xi xi 지신기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베 십수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잠마 찌찌 마보 종규 로드 제제기 제주게 가부 제베 류제 통제 준우 초 대비 가부 제베 종규 류제 덴비 통제 종규 로드 제제 키 동양도 조 류제 덴비 잠마
4: Hobbs gave a tongue, not to temper, not gumbo soggy, no gong debu mitzi, Yufa, not a nawe socho kana pita, when to get jelly, Jimmy Shipjeta, Yamlin Antola, Gunilla, O Jimutilla, Yenzeki, Sunali Truway, Didashi Chingy. Now a Nasu Donatan, Sachu Langba, now a Wutaba soggy, now a debu mitzi, not a nawe socho kana pita, when to get jetta, Chile Gila Zetone, Jimmy Shipjeta, Yamlin Antola, Yufa, not a nawe socho kangi.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신에 깨라. 내려오게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가봐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개기 나다 나와 내둘라 다균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둘카라 총가도 피니 십제냥 내낭지 고르구당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5: 코위 결원이 독재자 민바라 레워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정이 개체부이바 나저 신신 北戴 河坡진 루주체 냠정 민남 정주셔로
6: 나와 원내 세부 미코나 강가지 나와 서주 라마타 나 원내 세 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메 나와 내뒤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능수 도와 서주 라마 나와 니제 소 유지 전수 당 나와 디당 디내라 피다 무이노 소제 켄게 제주 바 조우 지네 탁상 기셉 주주 비네 개가 비르부터 그 나와 치주 면주 여체레 현재 야라 토고 미려 약제기 지난 년도 용지 제발레 덥시다
7: 한도 민주회나 리미토 당제다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6: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와 대단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와 내도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와 대단 세월 중이
8: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0: 있으면 가래.
1: 여시, 여시.
0: 안 되다.
1: 여시, 무시. 애교.
0: 네 카메라 주셔봐요.
1: 되었다. 혹시 시사시.
2: 메타신이죠.
1: 康怪那里面的白下孙金春让其爷当年这几年给女们的去救救我去救我去你我的团队女们下大雨给你我让最小不救过去其他松别救其他你康怪睡得重点洗洗大的姐俺你们都休息卡中

0: 계속 가네 니죠. 디스디 마치로나. 기라심야디 고즈티브리. 단디기라 로테는 저기 요리. 장기 나 심추조다. 르추조디제 근데제. 장기 고즈티브리스나 차브르베. 아. 뭔가. 나 드린 다 대제 관리 중매.
1: 잡나. 네 그래래.
0: 저한테 갈 수 그래. 나 고주 타베 덤도 랑 과유. 주셔 사니 출아요. 얘랑 씨 오랑 네 주 섭진 합시. 중재 하장 섭지 부지. 녀석 뉴스 미야 투쇼 친수. 지디 제일 겨이.

0: 다 양코 별 사시야.
1: 난소서되다. 예래 송지 마시시. 랑비네 옥시트에 매드디 담은예 라그리샤. 이내 태왕 뉴미디 미르 슈베지에라. 매드 포체 라다 지도 챵시. 방다 공제 유사. 예래 송통 마리. 라마 코베 그 제목어. 더 마셔 믿는. 님은 숨다. 새숨 거기. 슈슈.

0: 이내 내주 세브리샤. 답도 좀 생각하리 이미 심하소. 젤링의 신의 삶을 통해서 디공모 니 황후 재친승 바주두 아촌게 나도 가주 아촌게 나 황후 재친 니 진부 총주리 쓰기 나 고몽 배 틀라 黄甫在前给我许你，我全部妥协。黄甫在前的配下，他的爷新的线索。黄甫在前的阿春，卡团结，点不出不用。
1: 伊姓马什？
0: 姑娘给我过我等你。
1: 周一，跟这几年，让给阿家阿春累积九十，阿家也听这情嘛是。
0: 大家别羡慕我，我个来是来可以，让你了，你是给阿舅，我得就我多点点多。
1: 용아, 쟤는 안 열린 녀석이 과 조희?

0: 말하니 충투네 님도 찬론 충부지. 님마심 과시리. 워시. 대리녀랑 낭주 대비규 역시라 충수. 저슬레시위다. 지마라. 약토 약지 없죠.
1: 문에. 전능아 잡든 지디. 라용구르베.
0: 용거죠.
1: 前的人给 提领领行 我们到这日边
0: 这我去 马上提领的来 切的忙着

0: 你要求是一个的想你记下不过阎王长所以什么最有些你也去了你要读吗谁开始就叫难道你读这里如果特别记下建军什么大事你也不会写谁
1: 시그디 경지 요리대 보고디 로톱 요리대

0: 孔美那一面呢，就南平街从下去去装起，西荣给装这一塔，军给过就下着，你当去新贵塔，他那些菜呢，开店推来零售，忙不起我这视频。当然，这两天的电茶的节气啊，也落着人不是刚刚去买姜子。我这阿姐，秋秋奶奶来着嘛，姐姐。阿姐那个，很多啥些阳光的，看起来就着些门都。他这人这么些土路，我家对不起，可能姐姐小阿是的。但吃几下那喜剧钱，下块的钱呢？满街有人。
1: 哟，这满街有人。
0: 满街有人。
1: 对，你过路的可能就是姜子我得了阿姐。听阿姐你，
0: 恁
1: 个的就当，俺都秋秋种的。谁不能拿
0: 嗯
1: 嗯等着
0: 有
1: 大家抓
0: 有有但这里是说俺也地址多旅行车就捏着多
1: 接着你可能得给你我就这样对
0: 有有叔叔我这我这国的把钥匙给先叔叔他去训练讲还在请不得
1: 那这路他路路松新抓的
0: 路松
1: 哦
0: 大的点点去训练呀就就我约的约
1: 啊选当的阿家推选我的你妈妈都一个点怎么对我的
0: 但出去是对咱们，那是明天肯定是脱不来。
1: 出去是对咱们，那俺做一张拿落来书本呐，得得多啊！俺做出去出去是对咱们，可辛辛苦苦的做那边的，路过的是多啊。
0: 没
1: 事，俺做一路上不单，还再出去，俺出去个出不出事就好了。听说送这些给啥子啦？出去是多啊，俺车上出去是恁这样，大家跟恁这样拉不住的就多啊家。俺听俺做三步做啥的啊？叫哒哒的拿落来，我呢。그리고등수기부여부채아니세부코랑폐기에쇼치면치면아래근데유디잠바디강데라다직폐기에친두잠바강도유고다리네주기도봐다직촉도쇠아래
0: 아네
1: 아니
0: 다신들이아니흘려채다차가져
1: 봐제일이야자
0: 아무도내가유리여자시도
1: 예난도내디인에디아자구세김세대가라시나난도둔데대어랑난도여기세포기집에규제체제양미리락시소에게냠내간절해예코난지단기더중다고라쉬워래
0: 한게라간조야디소단수루다흥지태네오저스나니응그르베
2: 단도스바장라내주부지다낸잠지롱심지디인데니수제진잠디수에드잠디디다住不定地的，现在看不得大个人吧？住不定是人家在新街区那里都有，
0: 建筑出现
2: 有关系。但这最近老外那些就是的干净用吧，
0: 别的
2: 垃圾站，新街区的厨房呀、药呀、塔呀、菜呀、车站，但这是我地方，你穿人住，但首先对不对？这种年糕些，准备要不就说几个马路大丁这到新街。中时间的林文才想下大德上通知家林文松就家等这些的大当地啊把这当这文部用度下的中俺就在政治干这边的人比的国民人民去不过我都就晓得当地人
1: 做
2: 不地板把大德就路就见那路就学门都不知道别没肉你没肉姐姐家里的嘛说别人的叔叔然后的确没都不知道就是你看你过去吧就叫做人家大家开始的有了过多用压个差不多就当年了快差不多的这些不用吧做不得现在的可能讲不得这么当啊所以都叫差生差不多就当的过差不多有
3: 了
1: 对对对No, the danger.
3: Now, Hati Baba, Sinana, Chono, Gayalamiku.
0: Come, sir.
2: Oh, good.
0: Nansu, meeting when it has been at the Messi Nalolia, Ninja Sadione, the 29 to 20 Riva. Then you let his auntie or PK team, Mima Pajana Lolia, then you do get the good to be to 肯定是初步恰恰，肯定是拧结结。伢们那看这个，就那点这恰恰是男女主吧，恰恰那嘞，到底苦里面的主当主路的对，蛮心别说许多。俺前三天的请俺给那点点这学习这给那给俺做呀，有你，俺做到陪个随口让给俺嘞，主当前边们的拧结结在乎，肯定是恰恰别能够明白我就是那罗那学艺。
4: 来是来是，俺做你这的，当我去家个呢恰恰不着去呢，俺呢相亲相约。哦，他那看的是呢，公龙江的太长的 죽슈데 달로세 지오레 디보돌이야 오 내게 고두고레 마메 니데 날로 차샤브라지네 당고 니데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데게 어 땡기 지오레 어 또 들어가서 차셔르니 시주에 양다버리 니데 장외로 왔다
0: 니데 장외
4: 어 니데 장외로 와 차다 디나로리아 캐바지 디오레 니데 간서는 그게 니데게 록수에 날로라 아니 어 상신 상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롭상 어 파미 너도 친바 아니 롬장 파탄제 뒤주 땡기제디 파 수가 주도사 민거주게 수가 주거리
0: 아 네
4: 수에 파나게 김장게 재화슈거리 어 파나 김장 재화슈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장 피 재화슈 세니 아니 지샤베 뒤주게 퇴삼 시소 제제 아니 소통이 그렇다
0: 아 네
4: 네 만도 고한테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비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0: 아 네
4: 나무 마고 수에데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0: 네세
4: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시내 세제다 다다 고도도도 차 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데 샤베죠
0: 아 네
4: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데 샤베죠
0: 능바세
4: 수자 수바 피베 누보 샤베죠
0: 아 네 네세
4: 아니 권리도사 아 고당 스케브제 녀제데 고접 아니 신에 고래 샤브 따고
0: 네세
4: 어 재정 단도 디 쇼간 손남 다제라 그랑게 니마 벽 루규 겹데 난제 코요레
0: 네스
4: 어 벽에 니데게 최고 나로리야 나마 마고 수도자 셰진다 셰범메베 아니 니수 제버데 나고지제 수요레스
0: 게 오늘 오저 야시진 나서 다들 이사샤네 게라게 오늘 남스 만자르 셰셰 다나스 튀균이 바샤샤나 나즈 남스 삽주베는 데잠바 디 다능 마르바다
4: 타네 데 상제 교수님 마 쉬어 마리
0: 시자 다 대양은 저 오저 신나는 연구베
4: 상제세데 어 딤마르데 돔게스 그래
0: 돔게
4: 어 돔게 너무 강게 두스케라
0: 말고에서
4: 어 스데 그렇게 하면 가래 랑갈 버제 많이 붙여도 다 따따 이러서 내가 쓰지 자가
0: 줘
4: 이 날로 예절한데 여러 두스 제제 마쇼 현대게 상진 되어 말이
0: 레스 레스 레로 그러니까 드림 바사스네 랭아레 팀좀 좀세세 결알데 참에 차게 원래 제제 레스 그라 한 세치시 체다
4: 그래도 저
0: 규제 서부코나 저 단데 대야난수 단인지 고게 생각하게 잡주스나도
4: 그러니까
0: 첩딘스나로나 쉬면 앵글하게 디나로야 어 코나 저 규제 나고야 근데도 직시
4: 그러나
0: 코나 저 생게 소야
4: 예데 당은 와 다가요다 오산도한테 도도 쉐브라지나 听我说，拍啊，老师都是干嘛啦？养小孩是吧？
0: 是是，咱现在项目就是哪样子，你们都年纪大，就一边下不下的，几岁难度啊？

0: 야 민기비 너궁 디부 메바다 너궁 가봐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네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드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켄치 수체레 부신 원토베 마체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2: 드링아주 로게 파주 탐디 아니 렘바 까제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os, daga zho.
3: Te, shabsha zhi, ode jik tsudash dago nani yon dhubi?
4: Dewa shushtuwa la.
3: Naze?
4: Yangu shushtuwa.
3: Chandu, lenpa di tigu dhubi?
4: Da di hongho ma shangwa la.
3: Ti, logi ba zhi, tam, an kira liya kuya yi.
4: Naze?
5: Hangwa di na, ti tublo, boyo shi dhado.
3: Naze?
5: Hangwa do, kompa je tu zamba ya, yang mo shi udo.
3: Naze?
5: Dewa janga nangzo, ya ga chao dan, chu gul chimina. ngone nang da yong sa remen duwa
3: ta chena lemba de kiran tibu duwa
5: are pa du sa chik sa we ni
3: ta kiran che ga tik su de le pu ya yin kiran
5: lese lese
6: no hong go dinye kon sa lam sa go la si ten den lo ju ba du de
3: o da kiran ga chu ba ga lam sa ti na su ni kiran ya te ga pu wi
7: ji du kha ba le go ge g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Logi Padu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 Chugu Cheva Shin. Lundi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o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hi Tue, K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tang, Tedu Gotula, Nubati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u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ukele, Jumiku. Penjong Logi Padu.
1: 여투기야
8: 바과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다 첼레 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지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Kirana Bakberi Nedu Yuzi, Nisongala Pini, Lutinang Chola, Yimi Chichuda, Yamliang Nancho, Chilegi Lakzetang, Hasangi Shepshu, Kuni Piva, Gersushu.
9: Yufang, Baku Zansikaki, the Dan Jisim Chikubi Guin, Bakberi Nedu Kala, Chongatu Pini, Shipje Yamlin Nancy, Gorkudan Gursu Gulimigun.
8: Hasisani, Hasutongi, Chingwanchu, Yangjem Holam, Kabanja, Lewaki Guji, Truji Sunga Chijige, Shizisani, Shizutongi, Sumtruzichu, Tatigilam, Kabanja, Lewaki Guni, Gegu Nanga, Gukuchu.
9: 나와
10: 谈到民主国呢，人民党党建党是不成立，大众进行人民党排除前朝。这时候党改用给创建加拉省预备募集那位地摊的呢，偏绿政府国内那位那段拉出奇迹，不宁给那位地摊三万多元。
11: 三年，他是创建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级安安安逸出。三年，他是创建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级安安安逸出。

0: 내내 초벌 사퇴 민남기 사제 주체 개진시도 주류배 표미 담벨이야 장가르짬베 개함 소시 쉐수이 타오나 내내 초벌 사퇴 유르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 토외 정중 쿠유타 장아르체시 니외 퍽제 마모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저디다기 콜라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주리 내기 리지 켄와 겐다와 튼주블라기 체지 능시 유베 팽게니 기시 유바쇼 다와 튼주블라니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내기 첸제 리지 켄와 예시 콩키 게요 세주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키 주리 쉐바 소기 두겐야 시시 콩키 롱오망베링 변종기 유순 통고 추도다 내수 균진 소비 신조기 창례 나와 좀제 상부 토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규기 다완야 토비 콩키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신조 낭디 변종기 신례 천재전도 규규로 내기 첨부 퓨다 뷰신규
1: 남블랭게 공감사 디링게 레세나레야 네 랭게소 뭐 모트슈아디 가레스스네 벤종게 네게 중림 벤종게 네게 개주 정신 디금추 슈위 따디야 네 고노 슈위 조다 네디 치 토마다르스디 이시에 기기 계급도 소리스 따디 로 치지 고노야 되메실레 다리아게 멍시르 봐 아니 급디드 나나즈 중국이 기가로 가르는 거요라 세소네 호조르야 아니 제조르교베 신내제 장초르야 다는 나나즈 샤오미스야 제 춘주디 더비아게 뒤뒤치르동아 딘디 나나즈 중국이 기가냐 지 로규 유리된 바 신내게 로규 하장은 뭐 유대비 신내 치 통과다세 기급치레 대급 뒤뒤잠 바 아니 怎么有就闲了呀? 昨天, 但的, 呀,这边呢, 龙啊都你家怎么了呀? 啊呢, 昨天呢, 啊呢, 就日南局, 从来局界, 啊那就中国结合的交代不起来下。 啊,各地都, 啊那就结合的这座就被新的那个有了吧? 顶着那就咱把, 啊那就错别杀的, 啊呢, 三场了呀, 搞的那么多说说呢, 江潮的这群居的呢, 小米的呢, 아니 미디금을 반주 접하 제시하면서 디야 샤오미사디 나나 소비사디 산삼리 득부터 급두두 로규인데 제시 이그리나 코업딘데 지르샤 다 디나니 아니 로 나도 저질이야 나나 중국의 기그를 내야 줘라 디 조차니 아디네 로제도 지치네 다 단디네 야지 위번에 로솜도 죽게 된게 지금 예매리야 아니 내야 짐베 짐베게 안 소비사도 저거 됩시다. 다디 안 루규게 지금 제시 이지레 조조디 다데 신뢰 다르바다 전에 준비다 내드 변조로 준비 거디게 간에 라주토르스 조데 나제 독십다 너슈르 딱제 나야게 아니 지금 차례다 생리 디톤에 준비시다. 벤의 차샤빈빈 나나도 참돌이야 크룹 추리야 아니 내슈 추여 봐. 디네 해서 추고 내슈를 쏘 봐. 로가 친구 지 내슈를 쏘 봐. 다 뒤순나래야 아니 내게 아니 주도의 규도 망고지 배 유두 잠 봐. 아니 디토네 아니 세세 존재. 오 다 다르게서 경우 체리다. 규르둘 딱제 나한테 디다 너슈 딱제 때문에 자주 가르쳐줬으니 내드 폐지 로섬도 죽기 된게 하람시도 딘제지 예멜야 엠별로 줘야 돼 다 내드 시외랑 신손사 변종고 쿠리오디다 내드 시외랑 시 하장게 참부 존재 튬부 시부 존재 아니 내드 시라지 뎁수지야 착인 조샤 제사 내드 지게 로도 조르 교부질이야 멍시대샤 내대 코르 정신이야 기도고 누구이 봐 즉사 현재는 기도요 니네 내대 스웨 정신 소사 아니 변종 리니 내디 에네 변종게 딸 로도 조질 거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임베날레 변종 선의지 내디 샤르토비아지다 내 선의 에네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레 디야 정신다 지기 미스외샤 마인바 코 로도 정이기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에네 변종 레아다 용다제네 아다 로솜도 조기 등게 예매네 네 조르샤 페이지 디네 아니 싱레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네스 주잠바 지그 삼마슈 베네 공부 메도 종베 갸중을레 담이 갸 갸니길레 메바 추 토슈디 차샤비 임베네 아니 갸중을 미 시동 등등 업주 베네 만나서 시즈 종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승예대 차대 동아 내디 종수디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뎁세 퀴디 어딘데 차대여도 제사 변종을야 내디 인베네 아니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아니 내디 지 사제 간로이나 기토야 내 차대여 제사 데르게스 아니 변종을 내디 로도 조인보다 아니 신례 멍시지 차대여
2: 昔日的饿狼地面创罗织的凝固地面虚弱远将昔日
0: 远将的年龄阶段期限沙头沙泡坦能是以去年坦吞别沙头有种地以明色的努力行行把马赛初步沙头明能的沙子作物样有有沙头内地了英年民生的开局康熙有把他这不能主力的心中看过呢地了头呢康着能够有点心呢母体呢按住了在几岁那路
1: 本中国内是就这样把政府能力的到哪里的恰有的个人是说呢内让个地方的本中国恰上多么的家前不马里的呢内的本中国沙子干啥也能得不有吧अने कुरियो मिक्से जेंसोसा बेंजो नेल दोना योरे जेसा अने जेक्टों कुप्या सुमजु सोबके लोलिया ता जंबलेंगे जुनशिंगे जाजिशिंगे दाक्जे नाने केब जेंदेले पियने अने काम कुए साजिदवा ने ने मिक्से जेंदेले नियो इवन्दा कादोदा देसो ने द्योमे रंगशी योबा यां कुए देपसुदा कुए जेदान शेबेल जेसो ने yāng dīngsāng gā dīpsu jebē nē dā dāb yu dīng yu mīkse jēndirī nī nē ā dī nē sōng jīgā bēnchōng gā nē sūā bēnchōng gā yu sūn sī tū zāmbā ā nā tō nā shūbu jē dā jirī dā rī kēsī zāmbū nī liyā bēnchōng gā yu sūn sī tū zāmbā yu sūn dē yā liyā ā nā dāk jē nā ndu yu bā dāk jē nā nye jīg dī nā nē shē jē sāba nī yā gā tēp shī dā yā gā jē jē ā nā tō nā shirā liyā tēp shirī jē sāng bēnchōng gā yu sūn dī zāmbū nī gā nē gā shīm chū nā lō liyā ā nā gē chē wē 하장 게가 치외 정신 치요. 제동 국계 능중 아니네. 제제 아니 만나서 캐브제 망부 네드 두럽지요. 다 능중 아니 능중 아자 주주제자 등주 된자 계주 자장 세제 달로 숨주 학습진다 배주 단 아니 변종 네드 되제 아니 냐사나네 딜 차례 개침부지 럽침부지. 딘나네 아니 제동 국계 계주 자장이야. 아니 변종 네 아니 숨동 납지듯이 아니 개그 방송하려 다 뒤셔요. 다 톡괴지 앙자 다지. 땅 하나 전 톱당하게 되지. 어다 내디 중공 들으셔 앙자 뒤에 제제 지그 상거리 내제 매 참도부터 내리 루루스 뒤셔요. 개그나 변중 유수수도 바 참에 또 난리 되지. 자 딘데시. 대인도 잠바 아니 변중 유수게 개주 대인배네 아니 직 망보 이와 망보 야 지게 변종고 유순 지게 딩상게 캐주 여벌라 유순게 기도 야 디어 치 되면정신게 유순야 여바 제사 변종고 유순데 딘제세제 지게 하장게 개가 쳐부소사 제동 굽게 개주 갸자 녜도 로 딘제 거리야 나나즈 개거 캐브제 망보 다인 폐지를 내디 중공 조치르샤 내디 디아나 변종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디데 시베다 에딘데 그 토나 요레 임비나다 디 지르케 차네 용자스 제스네 내드 지게 이샤기네 용보다 내드 변종을 다르네 변종디 사토브델 내들린 양자로 로섬도 나로리아 양 리크르바 리크제바 리크사부 된바 딘데스 제제 용자도 지요다 치 토메 내가 중국 민날에 양 변종다 소비사도 디 아니 내가 리크르제 또 지리샤스 리크르야디야 넘시 푸교다 저와요 미지게 내단다 저와요 되시 리스 제제 경가침 딘데질 쓰기요 다디 내가 개주디 딘데스 체리요 다 데다 최네 아니 변종은 내스 두잠바 안조 고바요 쓰기요 캐주 가려래 디 가려서 믹스에게 캐주디 변종 내디 대단한 체코하지래 네 공 수비 주 내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대단 호지레스 디 나네야 변종 내디 대외견 믹스에 제지래샤 변의 차샤네 나저 뒤네 로카시고나 다세야 슈뉴 변의 내 직부디 변종 내디 갸나르 때문에 가르직도 되게 딘데 제베 규림나 가르서서는 내야 땡기 밀류로 코베 규제 여부디 땡기제 디인베 맞에 변종 내디 사토버던 교 내들레 대외견 규제 되게 표송 속고요 봐 학도도 아니 지게 미 지게 푸규다 저와유 돼 봐 차다 저와유 돼 봐 딘데 규제 되서 하장게 아니 표송 속고요 봐 dinte che resha, di yongzha yinpe ma zai guibarang nye li yina le zhawa mangpo chung dabe na cha xa na dhari khe se gya na ga suwa ribu khe chen, chi lu suwa ribu khe chen mangpo ya pye ne bi gyo da zhan na ma pi du zang ba kuna zu tonang gancha chung to si su ne da ji gi po da gu ma liya dak zai na du zang ba gya na li yinpe yine po ya na zi di jingyo du zhugu yo resi yine gu ma na zi di jimang jimang du zhugu yo resi di zo di ga resi su ne ane sa ji da 저와요레스 다 사지 장르 사지 뷰다르 사지 믹스 젠톤데 레스 다 코나즈 변종을 피네 딱제는데 잠바 아니 변종의 민남 아니 포에 나즈디 마보도스 이날에 지 교마 나즈디 진유 진유 하장가 뇽뇽레샤스 학도도 지 교시 포실을 떼제 딱제는 주 변종의 아니 미드수 아니 교마의 하장 장무도스 디 인덴버레 내 코를 랑게 용자 날이야 주마 장세게 급지 망보여리 제산 콘소 믹스에 도나 존네 다 변종 미드스 푸규르 딘데 개바 유야디 하든도 규마가 나즈 메야디 아니 사지다 저와 메조스 제산 콘소 아니 내 토르 내다 저와지 딱제지 승도 저와 망보 존소 니 당는 쉐비 디 할레베 가오 역저시야
2: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즈비 님고 디니 슈로 펜조 시리
0: 펜조기 내라 릭탄 이와 망부 유바마세 서쿠 소스 유순랑 사투 정신타 나딩 루리기 주제된 유베 펜조기 내니 랑게기 루리 방조 난기 믹세기 캐주된 비 루리식이 내니 메데탄라 편시 류캄라 최빈 주제 임바라 체리베 토나타 자주 지다르체 유베 코 쳔부디나 체체 낭신유
1: 다 대신도 양안조 체리가 토네 딱제 장가 토네 아니 지 자주 토네 외부 내글로 춘이 토네 지 좀다 더 좀다 너 좀다 만제레 토네 지 경외 체리지 체리 십주 장가 토네 자주 토제 어 내게 밀류캄을 캐주딘데 두 믹스에 넣으든지 튕기 튕야 금세디 내가 급지 뒤르샤 뒤 튕베 따라 데르게세 아니 변종 미드스 지게 아니 룽캄 뒤 도스제제 자주 토비 뒤 하장이 하고서 뒤 돌려 아니 시라 지금 먹을게네 배송야 쇼유 맞아 변종 내가 치 믹스에 캐주데 가레스선 셸 신부 요 말에 좋아 요 말에 임비나래 지게 잠바스 제제 지게 응어 아니 지 다제 도서 정신 그 최대한디 데르게스 차샤브니 밀룬칸 신도 코 아 신도 편바 아 년가 첨부여 봐 딘데시르샤 학도도 아니 지게 차다 좋아요 된겨 차나 색지다 좋아요 된겨 아니 지게 진보 늘교부터 잡샤줄래 믹스에 넣어 줘야 돼. 가르랑일 차샤비 분들에 저와진이 망고 중 예 지금 잠보 하나서 표리 코나서 최네 다 맨 능신게 넣어서 제제 차가 가르며 채디 지역의 민도 지게 가르며 채디 맞아날에 전부 니잠 숨잠 땡땡법도 있어. 지게 차나게 뒤세드 뒤게 이번에 안에 좋은 나로 마사도도 아니 나면 내 얘기도 두도스 딥땡기 디야 아니 님은 망고 취해 먹어 봐. 지단제서는 아니 잠바도 팅 니 숨서 취해서는 근데 죽고 있어. 코나저도 손. 아 대신도 개날 차샤는 내가나저 주디 다 취해 망보래. 잠바도 취해 망보여래. 최다양 안나서 잡아요래. 즉 잠바디 날 추잡 자잡 오므잡 로제 니 뭐 취하고 요래. 제사 아니 녀들이 대셔는데 제 니부터 가르스는 배우게 내디 중럽디 아니 로섬도 예매로 좋은데 찍다 아니 디 좋으니 아니 변종 로도 쪼르교 봐 로도 쪼르교 디야 코레정 니게 춘이다 튠바 로도 정신게 아니 시웨티다 튠바 디 신도 로도 디 야 아니 더케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인 봐 대탄의 편바 dīndē chīmbu, dī pēmbu dīyāng lōdō rāngshīngi kui dūsē dā dhūpchē nā rāchū tūpa chī dā suwāra bōtō nā kāla gāngzāṁ kua dākchē tūyā dīndē chī chī shā. Dī shū nī gāra jā sōtu gāra sōtu sūsū nā dā nē sādi ngō nē chāng nē jī gā sācī tsō jī dā dī chū nī lūngkāng lī pēmbu chī dī tō lī yā dīndē chī rāchū tūpa dō nē shūyā dīyāng ngā zhūmda, jīgī tāpshūnda, dīnzhī pā bīrī tōne zōdi, anī cīrī tōne dūndō dākcē nāng dūs. Dākcē nāng bī nāng rī yūdēb, rintāng yūdēb jī. Dākcē nāng nī yāng dī zhuā mī dētāng. Anī jīgī cīrī yārgē lī nīmū tūyandu yāg dīndē jī rīshā. Dārī gēs mī cuā yārgē chī, xēlā yāgu chā, sūgū nā lī jīgī shēk zī. 체시의 망부 인대바 안 도업제 주요할 하장 강의 유대부지 딘제 거루야 안 내더부디 대단 신도 코와 신부지 안 편부 인부지 안 디토리아 창매 딛는 거요 따지 따지에서는 용자 교내 안 창매 대열 시버 지토 내게 요래 세상 예 안 대리대 주요할 가라서는 내디 지게 사토보 내디 디야 안 지게 정신이게도 내대부지 민바 di jing ni lodo rengi ki kechu yori siwe rengshi da gido rengshi yuwa. Ni ni yang di yang lodo ngta di na le bimi ju diya di lodo diya le ten de ane mikse ki nubu yue san an saji zogor gyur. Saji zogor gyur bu di yang ane penchun sabu gu ki ane lugu ri, ring ni ri, jik kansi kanzang jik zawa gyur de yori. Bena sabu ji liya lugu gori, ring ni gori. Rīngnē dī mī cōnē zhōng, cōnē yāgō zhōng nī mō shō jī lō kyō dī sō tō mā rē, rīngnē dī stuān tō mā rē. Jē sāng ngā nā zō, anī zhōng hā mī mā jī tūng kī kō, mī rī ngā pchū ngā zhō nā liā, bēn zhōng kō rīngnē dī pio sōng tsō kwa chī dā, cāng mē yī wāng chō tō kō chī yō rē. Dī yu yā kō mōng shī dī yāng, anī mī tū stuān cōnē jī tō, cōnē jī yā dī yāng, anī zō dī lō tōng dā dī nā liā, cē yō mā rī, xīn tō dā mā rī, yō mā rī, wī shēng sū sā yō mā rī dī lē, yī nā lē sā jī dī lē dē nē cōnē yāgō tō nē, anī lo kyu di zhun tu ruwa, jesna nye jige dagwa bhuguye shugu yu gashin zhoshin jige susu layag jige yu gara suni nega shimju di hajan ge ge chenpo chi, za chenpo chi nega shimju di jebni jirin yu deb chi, rintan yu deb chi diyan je ne nega shimju di ge bhenjo zang ma yin ba ane ngana zui gigab yong, zambu ling yong lu ya 지금 레기 표도야 지금 다 너무 된다 지금이야 문제들이 쇼고요. 어느 도지치 대전 레전 다 쇼이.
3: 스몰 행게 팅디 변종기 내기 중림탕 개주 걸기 만들 참마 제비 쉬스마이. 레전 제면나 무튜네 변종기 유수 심주 걸라 체지 능규 인베 행게네 투도도 기세 요바 쇼고.

저 미리카 신주도 오치시 타고르 제네 직생 직도 제이 지교 후지의 저 이글에나 창가르 빈둥키 람둥 지신교나 람노티 미스바다 공제당 지수장는 디기 통미지

0: 모튜네 게나 총케르 카지기 남숑드스로나 선인이 편도시비에 천유고 13님은 日照大根民主 중추민이 최진투 조신도장 투단남지 아주 진습코로 치주롱진당 채무팁시치 샤로타 손업규로 칠롱당 창샤타 노창회도 롱진코르시크샤 스마링게 남시우도 슈차르
1: 드링아주 로게바주 참디 아니 램바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디 근데를 다 가져
2: 대 샵샤주 어디 직접

0: ཁྱི
1: དུ ཁྱི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2: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조단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르 갸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갸 칸은 겹치 함 차지 뉴나 차지 비규 인
3: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 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네 신투라 큰중 경우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개세 기란 미그접지 지바탕 미 세범미 동와 미주 튜바 미 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강라 펩탕 모여라 카바탕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Rimi Nyamlin Nangshokbe, Kuny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ki Lingor Shalam, Pahuo Chongchongki Nindra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4: Bagba Sichu Langba Tang, Sekki K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ngla Pibda, Nge Chongka La Pibzi, Ribi Meba Chudadang Pichu Nangcho, Bagze Lunjung Tang, Lengshu Tunba, Bagbo Sege Keba Soki, Bagbe Riki Nedula, Yufang Bagbo Zangsi Kani, Rimbi Meba, Chudatang, Peju Nangcho. Yufang Bagbo Zangsi Kangi, Wenduki Jije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kala, Dakyunchi. Yufang Bagbo Zangsi Kani, Geyongi Muji Tempashi Yimbe, Kirala Bagbe Riki Nedu Yuzi, Nyesongala Pine, Luchi Nangcho La, Rimi Chechuda, Nyamliang Nangcho. Chile Ki Lakzetang, Haksangi Shepshu, Kunyi Piba, Gersushu.
5: Yufang Bagbo Zangsi Kangi, Jitang Jisim Chikubi Guiyin. Bagberik Nedukala, Tsongkatu Pine, Shibje Nyamlin Nansi, Gor Gudan Gursu Guli Migul.
4: Lasesane, Lasuchongki, Chingguanchu Nyangjian Holam, Kabangja, Lewakyo Guji, Chuji Sunga Chijige. Shizisane, Shizuchongki, Semchuzichu, Jatikilam, Kabangja, Lewakyo Guni, Gegu Nganga, Gugu Chu.

0: 세세 야 십시 지야기 세스 딘데지르바 딤나슈지기 메즈지기 아니 세시 꺄앙가 딘데스 돈이네 말이 제장한 주요 카레스나 이 따다 양다 고야디 개침버리샤 니베딜이야 차샤 수는 카레스나 부구츠 심칸 회도 법주야디 개침버리샤 부구츠리야 베차샤나 다 시에니르 주야다 우진부단 주야 야메나 류종치야 제지 제주야디 개침버리샤 다디네 숨부디원네 차샤비는 부구츠 소스 소소야 아니 심슈지 개주야디 개침 씹으듯이야 긴다 있네리 기계인 있네리 보출이야 카레 구자 단지 수수수수 이지 개주야 렉지 망지지럭 주라 렉지 디게 통토부지 언제 제 총부 인부 있나 아 보도 심슈기야리야 아니 카레스나 편도 전부 열성 비스 아니 씹어 띵원에 씹어 있나 아니 다 이제 당람 딤제지를 리드선다 아니 카레스나 어 보도 치부부도 럭종 제주야라 속바 진짜 제비는 안 보고 예수 마담 제발 나 진짜 예수 천대 겹주야 진짜지 개참 싶어지 시작생비 나 다른 시 부주 소보야 추주 마담비 내주 진짜 허르바 아니 밤초 이내래 부고야 아니 추주 된비 칼라 진짜 망스제야 진짜지 리샬 안 되네 안 아버지 원에 차샤비는 부주 이제 당람대야 심제 싶어 요르바 안 진짜 인도 선바 아니 부초 눈쇼 마제 제발 심수 망스다 아 부소야 심제 뒤주 당린체 아니 심구이 망스체 아니 가레스나 심수다 구이자 망스다야디 개침시오르샤 아니 질로니에도 야미니스토초르 총교나리아 루프초 창마 아니 이제 요르도사베 좀제 특교야 아니 제시민도 슈규인
1: 러린 쪽배 잼바탕 잼마초 러틴 잼바탕 딜라미앙신 갸체와시 영웨 제시민드 슈규인 케토 디네텐트 딜람 릴레토와탕 출레서바 영화맨

0: Masih cina, cungkung dia, hajar kiri cina pergi di le. Nanti lap jatuh, ikut cium baju di mana. Ngam jadi macam tak, kita cuci nale. Bukan so, nyusu dia zaman ini cuci mendo. Tapi cina lezat jauh lo, aja ke tungtin cungsum nasi yang lama yang lah. Yusai cumi cuci dah, jangan susu cundu juga. Lap jatuh le, ikut lenyu mendo siokin. Tering lezat sudah mula siokin. Anam so, jemai lezat na, yang kita yo.
1: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kaji,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dro.
2: Di, shabsha ji, wadi jik tsuyadosh dago nani yongdi?
3: Dewa shushtu wala.
2: Nase?
3: Yangwa shushtu.
2: Chana lemba di tiku duwe?
3: Da di hao hao nasa wala.
2: Di,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kuya ini.
3: Nase, nase.
2: 韩国的那剃头了，保养是咋做？对对，韩国都广播界都咱们也羊毛修的。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子面子玩？那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呗。
3: 还得把住啥子设备呢？
2: 那其他这个剃是的嘞，不愿意，其他。
3: 那是。
2: 哦，韩国的那广场上啥个？那水电电老几把住的。哦，那其他个全部都个冷啥？挺难做，那其他俩天干皮皮。
4: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5: 야미 김비 너 공대부 메바타 너 공카바 너 취약스든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즈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 양천람 富康面康体 年度不三百卡纸亲笔糖 나니에 디당

0: 그렇지. 저습 최고로 낭로바타. 테네 마르타 차 최고제 로니. 가르마 숨시잠 쭉치. 와자 쇠 차르바시.
1: 난로 바바야 롱 짜바사 샤토. 들어온 저토니 마치클리와 군즈니 레버레.
0: 페토 Ni sum to me le, ni ji cha me duk jebe xie su xie xie. Min nam ji nin ji ki cua ya cha porba kang ne go zu gu yub shi. Dem xiong za ta ne, par da ji li gya la chue be la se chum xiong tu. Cha ga nam le ge che zu di keng yu. 파스와츠 닌지티 창아르모 글라시 강니 고츠기 자강키 초참아라 치심응어시 대마시 튀기기버시 촌잠니웨오 랑바츠츠기 창아모 통교총원니 디기 댐비 튀사 롱소 제바시라시 초시 참기네 용우에 준비 드네 참아킹이 장아르모니 산에 되게 민남기 가부치바 마세 치조네 용괜 최야 가부치기 없이
2: 고스나르니
0: 정완 민니 간수 렌초네 인 하자라 레가르 요네 로니 슐하 데바타 ngasa nian di ge cuwa ra kum si yu. Nian di min nam ta jawa ra, kong shokse sawe tui su chokwa ni sum ta nyam tu yun tu zom se saka nang cha tong xin jin zhu min zhu xie ne tui gi yu.
3: Gansu lan zhaw ne di yong zhe, pe zhe lo ni shi la zi zhu yi. Tui zhe yu di cha gan na le, cha ngam dong ga yu yu, cha ngam dong ne xin budu, pa yu gi, che, 초에서로시다.
0: 정화민기 간소로 콩탄 초부초 추로냥수의 레거치기 유바라 땐 창마라 깨져만부 쉬어지 유로고로 죄초 라자르 레거타 초아게니 로니슐하잠링 관수 총결디 양외 다신 폐우에 규도라 빵부체토 창마라 니가르 정이기 차샤유라 디게 소아리야 용수 콤시게
3: 당도 자동디 공금민도 클리 클리 동제 디 잡부제 좋아카용게 조디 가레스나 조르다메자 포라 펜부시라요제 사드 장암 동비나 아 포아 핑지 제자 클리 클리 제제 어디 장암 동야로 가부여 비차스
0: 창아르메 마주조니 차바디타 와잠이바타 차간 카지기 타도 웬참기 제마가르로니 좋아되기 마시 창아무 소위 교차라 묘자 차보메양 헤메진 좋아야부지 소와라 창주벨라제타 메세지부 야구기 없이 차고주니 슈글레 임베 라베 교차람 마부 동크지 없이 랑부 춥수키 체리타 와잠 용수 제바 체지 메징잠 겹네 꾸꾸지 와제 용수 크웨 급수 교친키 교차라 레마 동크기 유바타 창아르모 칸도 세부차네 타르크 더부 웬다 쓰기 계급수 창아무 좋아 학바라 첨부유 Tsirin Pujini, Chagandi Genkurwayin. Kong Kimki Mirib Kashi, Chang Armu, Tsongyari Chikenshi.
2: 当然，就吃水杯酒的人都晓得，因素今年晓得因素的，前两百的嘛。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的人生是一个人生 Tengin Pujigin Ansoro, Chalumindra with Suebi, Changamoro, Troya, Heba Chembuhe. Chaganangi Che Trovara, Zejuba Nali Maui, Gabuchaji, Kwanzu, Chalute, Ligdim, Yakuji Yuji, Sonchu.
1: Ansu Sanagi Kondung and Seven Yisunansu Puri Kondujego member, Jerulu Mambushi, Ansu Sana La Yuri. Ani chezang anzu ti anzu chepati ta tenzu samala yunane ya oyungu yari jine shebe nang anzu ti pyrugi anzu chege chua ma gyubu ta nine she suna geri ludu ge nyebushi nangi isi.
0: Dosa gup, chani medu mirungwa shehin. Ba sawara ya chayi gyorma che. Sadoro soa geshinbe minnam yingwene she na. 차니 매도 미중의 초외 과제시인 총결은이 리종 파라타 자탄이 총세 파라 표기 사조와 강사라 미남기 차라 믹세기 가부치기 없이 뭐마 표토 차로 대기매 표 미만기 차로로 가부 티다르 체크에 튼 강이남 차로니 영이 표도 치다라 다루와 이남 표기 크고 망치와 창아르 치고이 임바타 미남 따토 차세타 루시소 지가르 망시 차제 토업에 사마사급 주제타 실지 세교로 편도 유협에 차로 림베시 구용이기 사마라 교류해 차로 표도 다루와 루규 하장기 림부시 현종 어리 세구이기 낮에 독십 제시리 응원바르시나 롱체동 개개 공토 중연 세구이기 차루소 세리 중화타 퇴송 원신공주 차루 표도 남았다 티신 치우총기 차루 케르니 전부 내시지업에 시수경해 로규토 차루 표도 다루니 레라브식 데니민 차데 나남티 양사르 년제리람 쥐거바타 차루 온전 지급 조 미드니라 댕구기유 람제 링시 갈레 체외 람부 규제 시니 강중 사도로 오르토기유 초지 코나라 팅지 조와라 용다라야 롭체기 투주 고르기유 타자 표기 짐주의 차샤 야르도 개바시 피게 체바타 된 Xionglam ta, Jaglam, Kachoy jie ki, Pionjong ta, Bionde xingjian war ki, Parta, Chenye ra da yubshi. Chirin puji ki mebo cho ya, Zo, Chade nalam yue ne, Chalu gogyu ni, Tuyun rinpo yinba, Mue me shi.
1: Zirang yin da, Nye nye ra jia hu.
0: Jim zhu ta, 수주태 뜻이 체외 등급 7인 부지라 윤난네 자루고와라 니니 솜레 거기맵시
1: 등은 등은 안저 차들레 차샤빈 손에 랑갈라 오야레 규링 부시지레게 진 차데 서비스라면 두스 대상 원에 셈네 차데 니니 솜난도 레게 진 차데 서비스데
0: 롱동 차싱 차이 제삼 체디 편정타 Megeki Shonsa Tambora Jenny, Jonghua Miriki Jonwanta, Biri Yamje Jeki, Bambuchi Pula, Shiwe Jingjue Dangchi, Gikubki Shuji Roramta, Yabiruo, Pudu, Chalu Tungi Mijibi Lugu, Juji Yamshi Yardula, Pugi Shalu Kyuki, Tsangzin Dubu Nazi Chudu. 차루 쇠바 계산을 용지 위바타 쇠슈 레도 개베 남바식 응암슈 송은 您这创业的包装卡帕达吉里加缺别龙秀的能别给切心看不得以往切心内容是家教给这两军的短剧切吧呢其中呢通往你学习了以往赞不得学先天的曾经都不用能才通剧有让我的这里就差剧情可以这么谈我将给切心没那么多钱了你看了你以往切心一么谈以往呢还将这些一度往外内心了设计员
2: 책동국가축출해지러라세전문디네최신낭제체제최딥체제급디두최딥리주총제
3: 안돼
2: 단에팔러로축출치무제
0: 롱축출로유여르베
2: 로축출하고로유여르제
0: 타자오네계절이야부시라충샤
2: 다리
0: 이원최신기최신탕배낭陈海强起谈的来了三天都不谈念头切心了大锅的切心也陈海强第六一万切心都用完他一万切心给天界比不长期跟过了他推送空你广东行经行列车里看起恰路行就所以切列开不起谁恰路得做路热出去推面得不是呗
2: 对路热出去推就得不是
0: 啊嘞啊坦途团结切都有谁年轻的我呢接着也不穷下
2: 是坦途团结切个听那年头出了俺最也就听起见
0: 了安利
2: 听不脱了动的切皮
0: 接着我呢也不穷下落出去了前面那里坦途也不起来接下听那最推荐要解也不切别大事
2: 啊西子
0: 落出去空气切心提的三年提给闽南起大用我你给他早晚错年落得便宜家切为我家的切心贴以往赞为我的设计图龙学的开门再度大为名我们是出于过节年可能怕到呢人家以往切心都来把定界图装一些你给常用出自托在每年当上三百堂十八中马为社会堂多呢十对七六多为土地中七层月편단가바샤르치최신기로마모팅팅차바타지총키쇼베무바마예콩몰로무제키최신낭미남차루토베레라최신도차루도요로대체레란도카바시유에야차루뷰제게린차지차루토급당뒤체거바마부유다른안주차루토예테라所在能切瓦起了罗马年点起罗马土国边日瓦端样式切瓦起了罗马年点里切罗土端起日瓦式第二句的刚了亚天武式可是三木作弊呢切罗的出了主式那你拿不恰接切罗表现了卷景式我就常问同哪切武式的切罗土为各处切心干了罗马卡些下武式听这切边呢切罗亚为着女不团结切心了出去十土式以往切心他贴年我的社会图能比擦擦尿不行切就别不远罗科莫罗莫真给他是过年切罗罗列面积帮助面板给个朋友的对月边贴不再列面切罗团结切图几月陈海强给切罗图个回旧小年切罗不再了卷角边甚至七个月况给苍面切罗图出了得是面不切的硬就人不足迹那个月不是第二切瓦吉拉罗马松打不提谁切瓦爹都个今年松死人个都是高病呢你不查着谁我最热我切病呢罗马吉给妈妈吐谁铁达里呢鱼人不下病呢表姐的捐钱谁切罗表姐给人切别决定拿了列人怎么开心起来谁列人贴了托拿球谁列人吉大大马爹病呢绝对给列人贴了修建提不谁第二呢表姐给列人用了呀捐钱谁切罗托当贴了呀回去多咱们小兵呢来人们起也捐给不起吃了比赛里呢修建前面是他提示吃了三百对三百他陈海强给他同参谋了吃损得不当起壮大了这你别急端球广东的卡切路的丁克萨的说不说说是广东吹下边这个要么是

0: 사소소 차비나 자와게야 야부요라 선제이 내리 토부요시 나주 동부지 주제 최대시 되긴다 대비 라비 사소소 소시 광동기 카체로 당시 되네 응월이야 자와 때부 주시 자와 때부 주 토비나 동부디 때부 치시 되네 클리 사루시 사루시다 되다 사 도부 티주 십시 소시 되네 제비나 자와티 세나르 야부 초시 되네 제나 추테니 편도 요시 녜사바 저녁에 레그티 간도 지도 제니 난주 아니 제소제 자료표제 야도 단지 개요 미만기 강조사도 차통 토바치 주로 제는 섬기 영원 최신낭 레가르 쪽에 망치와 녜고르 총조로 초와 개겐기 산에디게 총시 청하이창기 튀규 레게낭 배상 매바라 창마라 자루탄 제우비 칠레라 제라바타 산에디게 미남기 초부 삼부시도 교류해 거브리 레가 차르치 카치기 콩킴도 준보로 대수치기 유 티링콩 산에디게 초보로 광동기 초와 유에비 채식 소지 유바타 광조로 자료 초와 민저워식 명도 주지해 차니 로마 총중 시리 총와타 대례 중회 제리니 표순 소부 대여진 교도 매번이 민남기 삼회제 바라 따주 집에 최 자로로 조한 민자와 대유 부티시 자로타 공은냠 동무유니 광동기 심세지 이마타 정하이 장기 소케쉐기 세시겐시 장매 시부 지혜지리야 자로니 통야 지구만 이마타도 사초 요시 마세 사단디 마주 광동 서구라 다수 첨부 요시 자동 크유만 보야 소다 면접 요시 태양한 주의 쉐비 진행 냠제 체니 퇴제 마무시 용구 요리 세아티시 꼬무타비 자로 추사변은 가르마카시 방구 바타 자로 치르나 냠부 책이 없이 자로 수바티 십십도 돕지 공어 쭉쭉 다니 냠토 놈낭 먹어 자로디 최不要我姐，什么团团就是。我当得不到他，出发旅行，什么儿子点别，走路公园随什么事。走路公园一次，我操！我住广东去，走路团过来呀，彻底能有别的，同样有事。原来我住走路团结，老远被接了，走路团结，公安他，你们都我有事。 태양아주칼라중야부치라지기요시나주지다체나차루쇠베소요시나주차소자라차루쇠베요시바제중쿠신달리야칼라티리저그마시타지난고리야나주초아시다긴다그래도신부시도체초아여다동해초아니거도차루공을쇠베디테문당고이신부시도
1: 체디 수다이 내리 뜻대비시라도 제만행에 상하나리아 체디 수제 권주처 표기
0: 랑부 초조기 자루 공의 사신 최신 안기 자루 수배 조화 용시 유부시 태양 차단 제우의 조화 신다 지인 타자 이오 최신 링구기 지갸 견라 몽아도 하자 유진 차장타 차마라 차가르소 제리 네가 주발하 되게지기시 자들이 변조 세계기 총라라 되마표 타도 베진타 광동 시촌 소소 진조지기 표기 자료 초안디 자도 캐줄의 된네 개용 선의 카도 명시 유바타 대외 갸체외 총라라 된시유 군대토 남시 장로 치마타 이원 최신타 파다지리 시빌하잔 최비 카다 총주 체리낭 미남키 튜주 텀진 체니 텐주키 차루 토시 유바시 카다 총주 총민남니 자윤 종키 차와롱 향인 대가라 문제 차대 나남키 짐주 강내 지시 균토 차루니 스촨타 유난 소니 차퍼중타 차립스웨디 케마르 데니 워기 유시 차티다 차데 나람 규니 푀토 워기 유나야

0: 타자 토르 셈비 나남티 튀기 첸자르 잠두세
1: 조세 랑가 창마 깔레 카고시라 요리 거기 조스 큐니 메디 콘주 장다 규제 미드 창마 어디네 주거리 갸몽의 주가라 장다 단제 주거리 큐니 조스 메디 장다게 갸몽의 주제 주거리 콘주 차대 나람 규제 먼저 차와종 용거리 디네 콘주 만주다 선주 파조 제비게브리 치그리 만저야 가리키운 거래서는 콘주 만저야 차다 사키운 거리
0: 니가 체우위 나람 디 표도 차케를 용어 마세 변정타 Timingi Shinjin Wara Zhong Subtu Dongyu. Tiechira, Mirika Warki, Shirita Rinegi, Penzun Pakja Joshu Chiru Dani, Nyamje Nyamdu Yongyu Shi. Jilunidon Chudun Loro, Kada Chongzu Shibu, Jimjue Dib Deshin, Kalonso Chodula Tsambi, Zayu Zong, Zayu Rongme Chongde Tu, Nebu Chebata, Chade Nanam Gyuki, Chongmin Dizu, Tigara, Tsua Sabashik Gegutsu. Saja Kandu Lebya, Dige Minamla, Tonda Parasum Tu, Chasuma Tunyu, Kumshi Jaye. Chasuma Ra, Kata Chongzu Chumi Pedro Ni, Mixi Ki Kashin Chibuye.
1: O Nima Nganzu Labda Judu, Chasuma Tunya Yomari. Tanda O Nindari Chasuma Tunya Yori. Kesi, Nimichi Chasuma Tunya Yori.

0: or yong we sum shi lo ma tha pe jun ki sem nen gi che xin wo tu jo gi ye sum shin ki lo ma sop ching long gyu tu la chu yang sim tu be ke ju de ye ju we je su che xin dong bu ke sa yong gyu ro su ji yi tian jian zu gi ye
1: na ni xi ni chong be sum shin cha lu wo li ya xia su che san kun zu cha lu di
0: 나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1: 죽슈 때야 차폭준 소야리 만주 넘규 소야 차수면 알로야 차폭준들이
0: 카다 총저지 덥수 슈남지 유바티 갸교키 리주 셉도 유바타 슈남티 카다 총조타 산에 신다 튀제 제유 유리 머진 봐라 네게 차로 갸교기 슈남디 규니 카다 총조니 치루 워규타 자윤 종니 튀디 자유 피베 민남기자 네게 차루 초와 명 통매시 차로 표기 사자 망보로 최립 제바타 된 변종 인지 총결이기 보존타 매도종 자유 종 허가 총결이기 총노 종제 창마라 차루 대비 유시 최신기 지루 마부 체도 제진 체지 초조로 튀와타 표기 차루 튀내라 타르게기 넘버 3부식 원신치 제 튀내니 표기 사다라 중주 튀내시 이베 원니 게난기 제리리기 시통 토바타 사네티게 망조기 버바라 초교르기 탑람 사바라 교류시 차니 머시 지당기 신우시 인루 미남기 초와라 초왕아르무시친 차니 통제시 인야 테니 통제자 멤버라 롱우 동자링 차이 제삼타 제타 치신 편정타 미기기 쇼사 탐보로 제유바시 제 미리카 와라 종어 야채를 도마타 초용

0: 내내 초표 사태 민남기 사제 주차 개진식도 주류배 표미 담벨이야 장가르 짬배 개함 소시 쉬수유 타오나 내내 초표 사태 유주디라 지달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토의 정중 쿠유타 장가르 체시 니우의 폭제 망원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유담시나 조디다기 콜라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조리 네기 리지 켄와 겐 따와 튼조 블라기 체지 능신 유베 플랭게네 기시 유바쇼 따와 튼조 블라니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네기 첸제 리지 켄와 예시 콩키 게요 세주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키 조리 쉐바 소기 토겐야 시시 Kongki longu mangbu rin, pionjong ki yusun tunggu chudu ta, nesun gyunjin sobi shimju ki changle nangwa rumre sangbu tobi wa ma se. Buili ne ki sobi lakze la, gyekab rinbe chenyin sardu ki dawanya tobi. Kongki yusun gyugur ta, shiju lekju te la shimju nangdi, pionjong ki shingle chenzen jendun gyugur, leki chenbu pyu da byu shingyu.
1: Nambalengye gungam sa, diringa le chen na le ya, ne lhenge tso ngotri shuwa di gare sa su ne penchung ge nae ge chungrim penchung ge nae ge kechu rengshi dikim chu shugun yin da diyan nye guanlu shuwa yin zwa da nae di chi thoma darsa di ishe gi ge gekab tu su res da di lo chi chi ge guanlu ya duanme shing le darya ge mungshir ba ane gub di du ngana zu zhungui kika lu gara nang goyo la siso ne lochoo la ya ane jay zuur gyubi shingle jay jangchoo la ya tanda ngana zu xiaomi siya jay chunju di dabya ge du zu chi redonga di indu ngana zu zhungui kika wiyang jik lukyu yunri denba shingle ge lukyu hajang rinbu yudabchi shingle chi tongo darse kikab chire di gub du du zamba ane zemli yuru xian le ya, zhonei zhonei, danda ya zi wienbe ne, long nga tong nye kya zemli ya, ane zhoda ne de, ane jiga rilam gyu, congle gyu jie, nga na zu zhungui kikab zhuo deb chile xia. Gab didu, nga na zu kikab di zhe zogul gyube xingle nangga yor ba. Dinde nandu zamba, nga na zu cobyu sadu, ane san samli ya gar nangdo su su ne, jiangchuo ge zhe chunju demnye, xiaomi demnye ge, ane midi gami panzu zhawa chi xiemi shisha. Diyan, xiaomi sadi, ngana sobyo sadi san samli dhagbutu, gabdu duk lo gyun di jeshi yigri na kuyab dinde chirisha. Da di nani, ane lo ngadong zaji liya ngana zhungui kikrol niyad jorwa. Di jorwa chani, ane di niya lo jirgdong zichi ni. Da dandi niya ya zi wimba ni lo somdong zhugge dungge jiga yeme liya. Ane niyad rinbe rinbe gai. Ani tsobyo sato chogwa debchiri xa. Da di, ani lukyu ge jiga jeshi yikchi re, zo di danda shingle darba da, zhonei chungbo da, naya di penchulu chungbe gordi ge, kane rachwe tuwarsan, zo di nazi dukshib da, nishu le dakje naya ge, ani jiga chale da, cingri di tohne chungbo chiri xa. Bena cha xabhinbe na, nga na zu chamdo liya, kharub chu liya, ane nashu chu yorba. Dine lhasa chugung nashu la sokba, loga chengu jige nashu la sokba. Da dusu na liya, ane nege, ane judo ge gyurdu mangu che, pe yudu zamba, ane dito ne, ane seshe junje. O, da dari kese gengwe cenri da. Gyurdu lo dakche naan teb di daa nashu dakche teb di daa ne raju gara tozo su ne ne di peji lo somdung zhugki dungga halam shedung dinti jiga yeme liya an pyo lo joo teb da ne di siwe rangxin son san bionchung gu kuryu di daa ne ge siwe rangxin di hajan ge canpo chonje tunpo shivu chonje an ne di shiraji ge debsu jaya liya chakin chon xa je san ne di jiga lodo zool gyubuchi liya, mungshi diya, nade kor rangxin liya, gito gu nubu yuwa. Jiga sa shenzaam na gito yuwa. Nii nade siwe rangxin son san, an bionchung li ni 네디 에네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이번에 변종 선의지 네디 샤르토비아지다 네 선의 에네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 디야 정신다 지기 미스외샤 마인바 코 로도 정이기 정신게 중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에네 변종을 해야다 용자제네 아다 로섬도 두기 등게 예매네 내 조르샤 배지 되네 아니 신뢰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내스 두 잠바 지그 삼마슈 변의 공부 메도 종베 자중을 했다 미 자니기레 메바 중 토슈의 차샤비 임베네 아니 자중을 미 시동 등등 업주 변의 만나서 시즈 종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승예대 차대 동안 내대 종수대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데프세쿠이디 오딘데 차대여도 제사 변종을야 내디 인베네 아니 신세 유베슈고 내 유베지다 아니 내디 지 사제 간루이나 기토한데 차대여 제사 데르게스 아니 변종을 내디 로도 조인보다 아니 신뢰게 멍시지 차대여
2: 신리디 외랑 비니 초 로즈비 닝쿠 디니 슈로 헨조 시지
3: 헨조기 네니 계도 체시 사투 서포트 남시기 춘이탄 튠베 사투 유준디 믹세기 누리시 김바마세 초베 사투 민남기 사저 쪼오량 유류 사투 네디라 영이 믹세기 캐주 강시 유바타 저블린 누리기 심조 캡고나 딜라 토나 강라는 게 유담시나 무튜네 간줄레제 기시나로
1: 벤종 네스 주잠바 점블린리아다 도나리데 차요 가레스소네 네랑 뎁스디 벤종 차사 도문에 갸체부 마리딜레 네데 벤종 사제 가사 이네 덕부여바 아네 코리오 믹세제소사 벤종 네 도나요 제사 아네 제동 국가 숨주 속게 로리아 다 점블린게 준신게 자지신게 다제나니 캡젠데 피네 아니 캄크 사지도 와네 네 믹세젠데 니요 이분다 카도다 대소네 되메정시여 봐 양크 뎁수다 크 제단 신별제소네 양 딩상게 뎁수 제베 네다 잡유디요 믹세젠데 니네 아디네 송지게 변종거 네스 변종거 유스 스디자마 ānā tōnā shūbū jē tēsir. Dārī kēsī zāmbū nīng līyā bēnchōng gu yūsūng sīdhū zāmbā yūsūng tēyā līyā ānā dāk jē nān tū yūba, dāk jē nān yē. Jīk dī nā nē shē jē sābū nī yā gā tēpshī tā yā gā jē jē. ānā tōnā shirā līyā tēpshī rī. Jē sāng bēnchōng gu yūsūng tī zāmbū nīng gā nē gā shīmchū nā lō līyā ānā gē chē wē, ānā hā jāng gā gā chē wē,

0: 지게 줌다 지게 접슌다 딘데 바삐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따제나 도스 따제 남베네 너리 유데 진탄 유데지 따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 체리 약겔랴 뉴브던도 딘데시리샤 다르게스 미 초아야게치 샤라 야부차 수구나랴 지게 색지 체시의 망부 인데 안 도업제 주야를 하자 간에 유대부지 딘데 거루야 안 내더부디 대단 신도 코와 신부지 안 편부 인부지 안 디토리아 창매 딛는 거요 따지 따지스노 용자스 교네 안 창매 대래 시바 지토 내게 요래 세상 예 안 데리데 주야를 가라스노 내디 지게 사토보 내디야 디야 안 지게 정신이게 두스 내대지 민바 디진의 로도 정이 그 개주요리 시외랑시다 기도정시요 니네야 디안 로동자 디나레 비미 주디야 디 로도디엘 텐데 아니 미세르 뉴브 유에사 사지 조르교 사지 조르교 디야 아니 벤조 서브고게 아니 로규레 진네제 지 가스 간자지 자와 교대요레 벤 서구지리아 로규 고르 진네 고르 Rignete mi chone chung, chone yago chung mo shu jige lukyu di sotu maare, rignete stuen tu maare. Jaisan nga nazo ane Zhunghwa mi ma jitun ki go, miri ngab chung nga zhu na liya ben chung go rignete pyusun chokwa chi da. Changme yiwan chokwa dhubu chi yore. Di yuya ga mangshi diya ane mi tu sute chone chi tu, chone chi ya diya ane zo di lo dongda di na liya che yo maare, shindo dha manche yo maare, wei sheng su se yo maare di le yina le sa chi di le di ane chone yago zhu ne. Ane Lokyo di zhun tuurwa, jesan nye jige dagwa bhuguye shugu yu gashin zhoshin jige susu layaga jige yu gara sun nega shimju di hajanga gaya chenpochi, za chenpochi nega shimju di jebi ni jirin yu debochi, rintan yu debochi diyan je ne nega shimju di ge bionjo zanma yinba ane ngana zui gigab yong, zanbu ling yong liya 지기 레기 표도야 지기 다 너무 된 타지야 문제들이 쇼고요 어느 터지치 데린 레센 다 쇼이
1: 스몰 행게 텐비 변종기 내기 중심 당 해주 걸기 만들 참마 제비 쉬스바이 레센 제메나 무튜네 변종기 유수 심주 걸라 체지 능규 인베 텐게네 투도도 기세 요바쇼

0: 수인바. 나이 피터. 소소. 사르코베 손두디 녀구지 제자. 도스네 당고가 라니가 주도 제는 시 시엔다그지.
1: 공스미 카크스 좀 좋아.
0: 아. 공세 쇠디 녀갑디 자. 자로 데뷔토니 댐 좀 주디기. 접시.
1: 녀하 고유. 녀 차니 녀 접선 소충을 여제 대쇼.
0: 야.
1: 레 암라.
2: 수시. 계승년 지나니 라나 범지 모제나 자스기. 니제 근제 쳇세 아.
1: 시. 암라. 딘제레 투이 치그도웨. 콘스 경수 시워지.
3: 난가면도 돌 때문에나시.
2: 체능 알로 데스.
1: 어, 니 차나르 딘데 사고 망고 용그리. 부딩이 랍자마다로.
2: 로디브치. 콘서트 카피제야 나 특시유다
1: 오리
0: 어 네 댐접사 고디오
1: 아무라 오늘 낭담에 니차 샤와 참아 깁시아 야면 니 부세신다 세가
2: 어지 뭐랑게 오늘 깁치에 싱그도 와 용아 용아 랑게 주도 제목어 나가 된다 나래 제조 장로 대변관 내 첩준치
1: 응아 바이바이
4: 야 주동다
2: 네 장시오 나를 군인 님에자 동항라라 시도아
4: 아 다다리 겐리라라 수준이야디 단요르마시
2: 가리수주 쓰고시
4: 시에다니 겐라디 미군용샤사르바
2: 어 아치 주워시에 주워시
3: 수신다 얌세싱 범위 춤슈토르 수미 제바 얌비 주스샤
5: ngesingki rangsim namiti lamsa chita lam che thumashi ine rang nga yisi chita nga lo chini mi tin che kyuni me kada nga re lo lyu be mi da chawa khari mi ne nge lo pam su mashi
6: nga nyel chu yi
5: ngi mes ke ga
6: mo ko mari

0: 다 오늘 얘 거에 부르베.
1: 저 사실 야자.
0: 이도 쇼르지. 다가 나 드리 댐초 전도대 쇼디. 리고춘 젠데므샤. 장잉브리럽사. 장러 디규드 쩨아스기. 전도 장러 미피슈 샤우유나. 니엘 갈레 제브리럽스와.
1: 니니 봐도 갈레 제브쩨. 저 사실 야자.
0: 이제 롱마디.
1: 야자.
0: 쇼르지. 야.
1: 제가 주인다.
0: 레고다. 류고추러 예지 작업체. 딩제강러 야스스디. 중국에 배제샤. 예셰 고스스메.
2: 씨.
3: 정아. 장기 막고 이제 마디라. 사야 망차비나 강배 수초 막다.
2: 아, 영아 예시스.
4: 저 저런 게 신기마시. 녀아자게 티그 심제 상 파프는 시스지 요르다.
2: 소이하.
4: 영아 영아 키라니 그 담시에서 느끼메.
3: 제나 나한테도 손도 줘요. 키라니 계시시.
2: 바이바이
4: 바이바이. 바이바이.
2: 소이하. 녀란 시다. 그뒤네 그 좀 주셔 마요. 나다 예랑 간이. 자게 드레스엔 탐대 간이 채워 마디.
4: 영아 영아. 녀시에다 놓아봐 차셔. 자. 심제 마치. 만주 딜레디게 시에고야 고르메. 서크비팅 카시스 피사스. 콘주드게 곤잘 대제 주문이 바데샤. 하도네 본자데 중대 저유. 로디비시. 자 술라 다가 저 주양치시.
2: 양 중세주.
0: 저브라 저제 근제 총소. 사무 지송아. 지브르 봐. 오야 사무 저제시야. 출고 저제시. 야, 고소우인다. 저제시. 지 니 숨 고소

0: 예, 가르쳐서. 지고 보선 저거 유야.
1: 지겹이라. 고모소. 기라토 밤 줬어. 다음에 다시 된도 걸라. 네 저기 지라 세비. 이네 담은데 티티지 삼삼하죠.
0: 대조랑게 가 세세 좀 하지. 주저 기본이 부디 수처고 유다미. 년문에 세나. 나와 대선 등미. 나고야디 랭조다. 다세이. 다들 사무 좋았어. 기란즈 직접 쉐라게 미나사브 망고치다 경계 샤브리 나다 세다르 군생문에 시에니 초니가 기벤 톱리
1: 이내가 높잔 시시기 그것 고요고 침부도
0: 전다 디츠디 랑게 피들 시에브리 가르쳐서 군주 랑비 말다
1: 맞죠 이내 비블라 차스리
0: 아치 쇼나 쇼 차브리 롬바제 하르유바 밤에 얘기 자오르 봐.
1: 쟤네끼랑 또 수시 오메. 아자 줄리. 닌다 쇼다 제 좋아하기는 용아요. 딘데 제비나 수주 마담제 레바 균세니 공매수라 세르다.
2: 랑 고에베 수수 레어치. 딱방아 중제 갈치가. 랑직도다 클라스에네 멩갈레 마르베 폼지르 심쇼바 차셔네 딘딘 치고 아유
1: 디미는 자동치도 방아 덴베가 다수 쳬브사 녜랑시오 칸조 유쉔 심구 티그시
2: 티시 마리 탐데 심구 티녜디 수수 정니지
1: 아시 심 자꾸 딘제다 아유
2: 폼사디 진노브시라요리 모랑게 랑롱네 집이유나 랑게 가케 마체네 가부요리 키시 가부메나 남게 가무 마란테네
1: 나 가부치 마르베 아
2: 키시 오네 가부스테비나 가부시 로유주
1: 아시 자이노 코르체 마슈다 첸 랑 코르치 슈다 랑게 미긴데 저와치유 키지 쳄치비제 야나 첸다 치모와티데제 아
2: 랑게 나 커두 쿤츠 셈부고투 레스튜리
0: 가르쳐서 이단체 사업비 년이라 수수미기 뭐 주부도 뇌동 마체니 포교가 질수기
1: 지금 위라 지나간 아 댄시 말로다
0: 영아 니랑 댄시 라마요 전도르다 밤니 중부지 머시피더게 라비 요마리디 비부다 케스 개민도가 탄다랑다 수시 아장자
1: 都一样，既然做忍不起干嘛事，想不到让个生气结果呀的，实在啊，公司内部的人，谢谢。前年个这就是，几个月了，就证明了，俺国不答应的，退款要紧。嘿，没事呢，让你就证明明白。 지게 빌라 마이 시유 기랑지를 장비이나 근데 약게 죽을 생비
0: 영아 럭슈 야권지 나다 채스지도

0: 我是卡勒卡斯瓦，卡勒卡斯瓦，卡勒卡斯。苏西，等不及，军车是给没得哇？啊，对不呀，都是。广大人家啥呀？该学的了不就？读了几节，你们都啥个着？用得个？中面，你是随中看路易。啊，中。呀，中。苏西，哪个对啊？都对的。 여보세요, 교수.
1: 여.
0: 수수, 뭐 전화 떴어요?
2: 수수,
1: 조수씨.
2: 수수,
1: 조수씨.
2: 조금 전화 걸었다.
1: 여.
2: 조금 전화 걸었다. 여보세요.
1: 조수씨.

0: 저 피더, 네 저는 조수신 오늘 도리 교수시라도 계신 아이는 권다 내 요즘 예비는 오늘 시 다시 봐.
1: 칭비, 응. 상도 대치도다. 수수님도 로몬 90이네. 수수 렉제도 큐네 장토미도. 경세는 용두게.
0: 저 피더, 조수신 승이 샥슈 차수는 야라야 용그룹이야.
1: 수리 테러, 니고 수미, 선이 샥주 사수나 신의 신그시.
2: 나심 교그제마제, 교그제마제 아.
3: 자기 아시아디, 주제 나러 미란 오유시아디시베.
2: 당시 나들 렐롱디 시아유라.
3: 니데데제 장게 초메시브디즈니. 나 나시유브라지.
2: 왜왜왜, 라 리.
1: 喂，以前大街上很正常，
2: 其实啥些吧，杨同学是个，哼，嗯，而且呀，喂喂喂，呀，开心点吧，给准你要些学的，俺走路比这个熟的，俺记不着你的。然后俺，可不咋给挂住你事儿吧，可不咋怀孕。哎呀，姐姐，俺三不有人我当不赢，心大我的去嘛是，没事就当叫我们姐姐，莫让个早晚都能上不去，听着就能俺多娘个气嘛了吧。哼，
0: 一看。
2: 让你们让早晚都不如别，让你呢，大哥，恭喜你，那些啥么事？嗯，那些呀，开心点吧，开心点吧，姐，干活去，走，走，走，那些，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4: 嗨。
3: 让一碗呗。
4: 小辉给让三七到店吃饭的意思。现在给让他到街上用笔。今晚让你去丢图面书记给新马戏。可是说他的口口的要求是给让我给家里呢。
3: 你吃着了没运跑不信中耶。
4: 哦可对中。
3: 你等你吃着了大概清兵。吃几不多。以年我三代买菜，等到我两个要起时的，你起初对不到，开开心心买短短钱币。以年我让我呢要命多，起早了我能给伢子些。
4: 大弟下给要么事？
3: 七月，我你怕了，那边那住的。让给马拉巴进的这个呗。第二来若派个这话的叫落钱都用多哎。谈的年生了什么就成就两个马多民族自动社的这三个块的块民族。马赛自动社的拉瓜林啊有马日啦乐客啊民族人马人。
4: 让给和水明的线索一年听过没几个啊。미지게옷치르메바계획특구를쓰기님지가수신은시계차최수나니랄가르기르유업디신주의
3: 지만내주가리오메수신랑게계시식다시업딘지마쉬다
4: 모자날주제주기주기시에도
3: 고마리니모지게단유가르수수주의야주아

0: 가시가.
1: 나 도원 대대고 삼추. 시무더란 추동이 뒤뒤 추쟁이 여마지라. 클라스니 뒤뒤 클라디니 여마지. 니 추로기 샤파티가 니초 산수부스 모요.
0: 나래 렌토기. 예, 되다. 야. 나 신도서이.
1: 고스 박수야기 치여 마지.
0: 신도서 대 박머신에 개여 마지.
1: 디딩기 세가사스.

0: 소소. 지게 쉬어라가 상라. 상타다 가게 삼당 마시. 녀수야 오지게 수게 치슈 숨기. 나츠 게나게 메주 셈바 약슈다 저와 치비. 잘 메주 식 슬로딥치.
1: 야츠.
0: 요가 천장 녀수야 오지게 봐. 네 음주 홀라자 치치. 주기다.
2: 하. 저 피다 교아. 나는 시부시에주 양갑도 능글 삼주.
3: 나 시부시에주 마생아 마비문에 삼주. 님 가셔시 모두리 피더 뒤교나 망자 차샤.
1: 랑삼다 망차브리.
3: 네 가스레.
1: 저는 나와 마당야디. 나 피더 그 셈나 인타 맵 차주 위산시. 제자 랑 코바 나와셔리. 레모장지.
3: 오시. 소소만 비단제 밀로셈스다야 칸체시죠. 年轻之前的马多 西木多小区切擦街马腿运队 苏苏喜剧营散 米马哈年纪 查金面的地切合适不 是吧
4: 就苏信 小区马兄弘者 这几个用皮
2: 我能找到你的切去
3: 你最开朗吗？是。

0: 야페
1: 지겹쇠라
0: 아레 라요베
1: 다르게 눕산 시시기 렉팀 디테라 키라다 조피도 투밤 주스 관계 맵시
0: 개요 말이 개요 말이 라다 이양 공세 메선자 소 안타고라 내 직부져 봐
1: 어 지겹쇠라 돈도 직쇠야유 니자 잉부카지게 nga yi gu yong che nye byu zhi na la nang tu sab gu ne sha si ge che zang e nye zha lu chung che be nying du ka ji ba lin che bi ki rang ge ling da la cha wai to la gu ru shu na yung gu ru be la
0: ten da di rang da pi ta chui do chi xiong go
1: ho jo pi ta gor su sa nga ki rang ten da shu ya yu shu ni yung gu yu na me na
0: che da
1: 조피더게 답도 조수 신능 시기 규제민의 취지 대비시 최장하는 시민의 사업도 조피더게 지비는 삼부스게민도 최장에서 봐 공수대 냠유입에 받칩신다 지게 나 지비는 용구 유남에나 직수야이
0: 어디랑아 세가 요약이 미규디인베 아 니에 장구 시에고 니에 차 공세 균도 챔부스 조우지 Nesu di zu dian ki su na rangi xebe tunda di nye ta jie wu. Yine, nye tuwa jik xe yin da. Peter nyam nyu shira yu be pa zhub chiri. Rami sab yine nang chu ching mar da. Nye gong si kebe le nye be Nesu di zhe lar ju gu ma ri. Xin suwe.

0: 좁이다 가자 영화
1: 나 랑자를 슈기업스 제가 요비다
0: 니에 다다 장야디 멍시 담시 슈기업이야 가르기봐
1: 니에 가르시에 이미 상계 고수유시 지휘 장미 장고치시 니네 야나 청구시야시 미세야 장장이 야구 요마르다 섭섭하지는 또 이야기하지 수수강바 쉬용아
0: 저런 가르시에 이미 고수유면서
1: 고추나 마추나 균요 맛이 간단한 입시시 나 비다게 자모저 규미지니 작전기 미니지러 귤도 없이 다들이네 작전 미니지니 미 규미지러 소대버다 급디디 자차샤샤샤 미입시 주리게 미신다구르 규주시
0: 이게 저런 게 러브디게라 지수시라치유
1: 젠지샤 요 둘러지슈 소구주의사소나 레치지
0: 인내지베
1: 이거죠 상계한다 니에칼 니에베슈고 제마 레어 약창마 상을 쥐리치슈
0: 저비더 야슈
1: 교시
0: 요
2: 자. 아씨. 아, 자. 라는 인제 지다다라지. 네 니도 봐 인사 주고 삼대요.
3: 그렇죠. 네 지딘데라. 니다 봐 숨소 마지.
2: 네 아자랑 셰유다. 건다 로마야데 그 뒤에 신죠. 던도 딘데 신 바라 암라 쇼인다.
3: 네 일로 준데 렉치유. 랑게 밤니 그 좀 좀 하셔. 랑 좀 가세소. 양게리 예베.
2: 어, 나 어, 괴메. 기치요 마시. 간이 사브라 숨어 신죠. 아. 네 예랑 로보체체 아자랑 라톱체 오슬럽인다.
3: 스티데스블라 니란 티세게 고야 가제 아 나니 니니 두기 글래시라 가시 마이쿠다
2: 세세 근데 저래 아
3: 타자나 데디 두고리 수수수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뇽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지혜, 장가 다들 내가 야호실 하시겠소.
1: 가이루 레리 디트유기 빠르기미에 찌르드리. 가이루 외 로봇 세배시고 나 로데비실 하용바.
2: 세비다, 야수.
1: 지스, 지혜가 내가 되겠라. 나 로봇 용통마시. 공세 내가 도수유. 장수수 샤다다치라.
2: 용아.
1: 다가인, 슈기엽라.
2: 세비다, 교아.

0: 저 지유야, 두더 고요 갈도 니가 고소 굴지 제주
1: 먹어. 알람사 중이 아라디
0: 아라디 저 수신게 칭앙아 수체베 뱀발 니 레워진 일이 셀미베 두림 군주 알았다.
1: 재밌음 싶도
0: 리트롭 톱치 가군의 드루토 송아 小爱 小爱 小爱爱 小爱爱 让给 가래시라기업체 나 공부개모토니에대 따도 찾아야할수이
2: 디샤 내가 좀 찾아 나 로주이 아자 수라가 양통능그지
0: 让给 콩러 让가로 왕부교제이네 로스템부여리슈 직전에 랑라 라시바조여초
2: 초미브라지
0: 초민두괴 초민두

0: 아무라 기랑게 고즈마티라 나다 예라 기겐다 간이저 화자미
1: 공무디이나 니즈나알스다 레주
2: 더도게 주셔제 너니게 녜네 시리다
1: 바바가니 예랑을 구부시라초 셴송에
3: 구부시부시오
2: 부디랑게 가로이나 너니를 삼차 가게네
4: 三家开开门，滴滴滴滴，滴滴。
0: 啊，是阿姆拉，跟住苏妈那的，我你一直好开开门。
4: 小二，
0: 苏嘞，苏姐嘞，哦，也啷个解释啊？卡里，今年你们都以为？
2: 钱叔叔没生意呢。
0: 啊，妈的，阿姆拉，阿姆拉。阿扎拉
4: 个，
0: 快点去。堂弟。
4: 然后我们来年南街就开始了，通通俺老在没接接。没事，俺们就要去咱娘家老大家去。
0: 然后俺们就去，你有俺解释啊？
4: 解释没事，你赶紧去吧。哦，苏西跟着多。哦，我在，多到三十的，得拉琼斯。我是，然后苏西年纪大，你怕过我这不？从哪开始没有开的呢？开多，他见面都能很少到去，是不？你这是小马的。
0: 그제도 오스두게
5: 오세 나스타무주
0: 첸소나두게
5: 메고 빌데베스루시도
0: 무네 빌데베스루시도에 빌구두게
5: 간주스 고마소다
4: 요거딘 제 요마르다
0: 예랑 라디제 경러
4: 가시에 오세 소시 랑게 도리 경시야디 약해 마시 퍼다딘 흘러제나 자야 요요시
5: 야치
4: 다티스 탄들로지 녀스야 오스케 스니 모티인다 드네 녀라라 면초시요 장게 스거다 뛰미나 자교연야 요요시 면토디 녀랑 체이 디강시 샤치 기세 마심도나 나카바 깁시다
0: 요고
4: 나랑치 클릭클리지 자교연야기 정다 초지 녀랑 샤넬라 수치알 정다 체이 녀디 나타모 장게 강아 총티 쇼다 야, 디랑 제야이. 랑 암라가 쓰나 베캬 세미도 수파리.
0: 그저기 나디 첸데이. 침심불라.
4: 땡은 랑 거기 제비요 군요요. 다리 진짜 제비요 드시네 신초.
0: 예랑 무슨 내 셰비마. 랑게 디제 셰자. 나 제니 라 셰초.
4: 계속 마세. 뒤주요 도지라. 나라님도 로초. 용비게.
0: 디리.
5: 정마사 숨부스 카드로는 저래 아.
0: 아, 우리 정마사. 네, 네랑 같이 오. 야, 접수시아. 어,
4: 우리
0: 이한 간고 취시아. 뒤뒤뒤 다치아.
4: 영아, 저기.
0: 야자.
5: 나 저녁에 말해.
0: 저도. 야,
6: 쇼 언니 쓰죠.
0: 접수시아.
4: 접수시아.
0: 야. 접수시.
5: 啥子也能准备呗？要是俺能做着呗。
0: 堂弟，哪里了解一行闺女日子姐姐的？
5: 罗清秋刚说的这有点三三没去。姐子，
0: 听我堂哥日子姐姐团队，我能喊着三句，马三两个喊姑妈的，也能日子姐姐的，顶姐敢给些的都不赢了，我呢没几把事啊。团队，
5: 啊，这他这下可得团队是，兄弟。
0: 咱们接触呢？没去。 喂，清平，周素心，这边阿片子用图什么的？
7: 那边的明明了，
0: 用样明多啦，你阿妹所有要要嘛的，
7: 要么要么，俺难得买，能买到多要钱啊？让用嘛的，周素心也说说到到起了。欧老师，怎么不去啊？拜拜。清平，还记得？这里用面色，
0: 用面色，现在没几只我看这些个，你让容巧。 你去阿家做了，可把业绩光不休。
5: 若不去我也没多，俺没几句话，难道没写不一吧？

0: 고수니 지바.
1: 영아, 마라소니 레라선에 고수.
0: 고음도 각시내기.
1: 네 와도 공부를 리체지 우리. 계속 하고 내 고수 위나. 랑스고 평균자제 누구다.
2: 자기 예랑서 전유다.
1: 야, 나인다.
2: 영아.

0: 슈케
1: 저거 다 기반 넘었어라 랑아니게 슈케 슈케 여우스라도
0: 슈케 슈케
1: 슈케 슈케 못해인다 여우도 여우스라초스 여우도 오늘 여우스라체스
0: 집시라도
1: 띵당고 지제 디스키아 투디 오늘 여우스라체
2: 마치마 차차 주지
3: 저비다.
4: 지휘, 야쇼.
3: 나 제배.
4: 예야, 되다 되다. 단다 라왕게 나가발리슈. 자라 구부시라치도와. 불미조접체디 판장이 대기체샤.
3: 젠 줄리.
4: 줄리 제마 구급여시. 니엘로 수수 강구주야디 개제부시라시.
3: 이네
4: 이네 요마시 손샤가 된게 제사샤 도스네 라완다 겐게 샤오시 빠르게 비아츠디 님숭 부지르샤 제자랑게 게임게 하장고시 니바도 게임게 우르다
3: 저비다 게시 둘리 점어 주비나 진저디 아지 링게메
4: 지에 전다디 상알타 제왕 요르슨 부두야 상게자 최스너 신에게 세왕 요시 Rāng sūshīg nēbō tē lēvā, tāndā shīnēr tā, gējā tōs chēp tōgā, shāngā ngācā kī tūgubē.

0: 주소 책자 샤사오리
1: 주로장 유다 기라니 걸레하샤 니 로유 니 갤라다도 샤오
2: 용아 小柯 갤라라 시도 취조라
1: 러디오치
2: 발라 前南阿 주인다
3: 다주 주슈시
2: 시도 취라
3: 아치 하호스
1: 지라장 시호토유 로맨 시호제이 갤라 샬라도 취다
3: 아 징초
1: 라
3: 징초 상충두년 강고강 샤제 지린낭조에 된소 칭기두구에
1: 칭기
3: 급디두년 상라심치치슬라비 문에치나장게 수시요하치싱유메 다후산추 타마디 상게 남구 수시디 쟁구치이보다 자이 수시디 모멘치샤 아지 급디두장게 심모디에치 민수치기디샤 니에슨베 기부쿄는마추 디네소 니에랑 지부시라치기 샤 니에
1: 普通中起了自己语的金柱给那所要求你们都主着做着的起码上定就是的金柱给那给就是明白做着生气出这一送一遍不过的来过去试试
3: 스스밍 푸니엔 요르베
1: 첸 키랑게 조조밍마 쪼저 마제 이수구이베
3: 다가리 상 주저 쪼저나게 밍마 짐니 캐슈드리라 니엘롤 쪼슈기 기투디에스바
1: 借账上列参不起民都君主上心都请马人其实俺难免的就着走了地俺们急忙走上了自己这次雨那是看那个什么你可以 갤라, 샬라도스쇼다.
3: 매, 아 성매, 상경아야 조르제 니조제르주다. 어, 니영두야 도스시다.
1: 갤라. 갤라, 금치라, 금치라.
3: 어디발이네. 단도 미슈당이베.
4: 마링아. 길라. 길라 가면 속 말해.
3: 내 진소. 남자 싫어스. 시영 말해.
1: 길라. 길라 갈 수 있는 거요.
4: 바로 길라 수세 있는 거요.
3: 人，干了，俺送南北。啊，得修的。呀，得修的，得修的。送的。俺西北一些女婿，就着走着的，让自己这个的。
1: 이제
3: 어두스 땡기인다
4: 봐라 레스
3: 마도 왔은 얘기
5: 내면 능미 미마운들에 대해 소마다 장만 텐시다 미마운들에 대해 미는 내면 예스티 말이 인다 마 텐시

0: kusha xie chan, gari xiu yu, gigan chi mo xie han zhou gui pi chung lo ma, shen xiu chu diya ma yung ma khari na. Di ba la xie ma xipe ni zu kye yor ba, ya me na gigan chi mo xie han zhou gu su shi gob la kun yi ba la, gian ta kye chung yo ma ba.
1: Kusha xie chan, ngan zui shen xiu chu ma yung za yang zi.
2: Ha zhong da!
3: Kim tu har xie ha yung ba.
0: Ma zu sa gu ba song za, jen shi gu a yung bi.
3: Zhe ju qie mo ho.
4: Wo zi lang ma ye la.
3: Ti ri nye ba la ge nyang yung song du ri.
2: Kim tu mi zhi be. 진도 규다 요 마르베
0: 기랑게 감시
2: 요 요
0: 아트
2: 좀 하나
0: 진짜 많다
2: 요
0: 같이 지치야 용비
3: 진짜 많다
4: 마르베 마르다
3: 마치 지셔서
4: 근데
3: 마주다 씨 마치 지셔서 마주다
4: 켄즈 사바한 근에 이내 실로 진제슈다 바르마겨 바르마겨 마규다
3: 진주 고마리 고조도
1: 진짜 잘

0: 小程亮，行了。 行了，你们去干哪了？俺就去那了，怎么这些查去？干了，厂长，去那土着不要骂谁？一年，去那给别人这些，说个二话不听谁了？天嘛菜，去那嘛找一年，明妈妈就可把用谁？
1: 七叔小姐，给了厂长，我什么心都是拉肚。 리데슴도 가수이네. 대외 민마게 부르와. 진짜 전신에 계란 못 넘마시.
2: 치로. 미스니 심마게 베툴 나게체 게체 담은 시지. 이네 단대툴 민마르 동체는. 니마 즉 삼을 통수나 된대 교비기지. 나저 탁주 하체네 치대에서 샤오지. 니 니마 가시스니 스캡다. 뭐

0: 땅 아무네 칼채고 이미 하고 민도 진초 미마게 벨캄시라 요지라 이자 미마게다 삽시지에 심쇼 메베가시 로보도 미마게 메슬럽도 응아누네 항사지에 레보통 갸차스 땅예 진초 심미 펴부 챵통도 민도 이네 예 심수가 됐다 하고 이미 하고 민도
1: 진초가 김수신 세지 다들 폐지 미지게 진출로 로스게 두고

0: 니엘아, 걔랑 내가 갔나가 봐.
1: 세영 말이 거들라랑 이만 소리네 됨지스기리베. 你只拉不到月月地址，算了不中了啊！谢杭州这边。

0: rang ti khyon tu
1: jage nga lops ge hibe rang jo zhuming ma so le jin da nyam chi ra tu wa kha che so ming ma jip tim du ge
0: chu chu chola ri sung gi
1: rang thug ma ri sam ju ge
0: ma thum nyu yu
1: ti du nyem ming ma da da sa fa da sa rang thug ri
0: kha ta nga thug ri
1: 爹接了谢长特不离是不是不得张继柱让你的东西卡西索都是得对让你也给我免着你也自己说不是给我 罗军那个你的都听不懂这个什么些听不懂这个你啊对不对明码擦去的都拿对码擦出去天码在人归见俺大姐不是你的让一把他们得上给下面这些他上去姚哥让明码去公司前面写字的就不对那就有没 문예신으라 장구시라도 이내장게 리리 담당 놓으셔 계세장게 리리 시다시 담유너 직제나 중재도 스탠도 하브리 이내장게 인지 빙마김니 시브리 젠직마사 니투나며 라박야며 수기
2: 정지주! 마시 유리 삼주가
1: 他的九州明码错了你也先把你住的我的你们去代表去过圣经主角了九州明码错了天不跟着马戏让给我去这次免书是一遍咦免书是一遍给了先不起行明码给着你也给了拉马戏呢先打铁了你也给了国家免书的金楚
2: 남의배선나티큰데도아 기부도게 결혼유시 디체야메 견주파로 중심결제 미창마 결카딜로 구시메바 디겐진조메바다 작년체 집에마체 장시사회 타시지 뭐 신주의
1: 디레이네 응미마집니 계수지 자게 튀나미 할라키마리
2: 제 이니 그래, 겨우 지르샤. 이내 길에 신구이베, 징초. 오늘 전에 저르디. 키라샤야리. 이내 길 꼭다 주지. 다들 아다 없이.
1: 네 세피스. 걔 나게 쏘르디 랄지 디지 요 마리

0: 때문에 아니 저게 기대 수였어. 기술하게 내 대신 하다 민망 때문에. 네 메시지 네 수대 수신도 가마리라. 콘스타 기지 마시노. 장 코브 모토도 가마리.
1: 지저 쇼진. 랑게스나 노르티게 소년 상마 야카리세.
0: 디니에 쇠바 제섬이. 십제 네 수신 고유나. 你把毒药科说出些酒里，
2: 然后学的，俺就跟这家伙人，
0: 明白些多。药科，俺他的明白些多么多。卡里，
3: 啥明白些多么多哎？
4: 不需要了，既然送不进，我来这边。不需要了，
5: 怎么进去？太客气。把你们给打，把你们给打，把你们给打去。
4: 不需要了，既然给你丢卡去，你就进这边。

0: 근데 지금
1: 치료 연구에 진짜 실삼삼해 줘.
0: 치료라 용아.
2: 네 지구에 내가 참치사. 진출장 주어야 말이. 김회장은 저 조조기 미부다스 지지. 친지에지. 근데 지네 장 주어야 요 말이.
3: 미마게 모두베 지레 미마게 미치.
4: 九州所来的姐，快走嘞！九州小姐，你现在空气炸区别，明码给你人不被游客给，你现在的年规确定，九州所来给人几个地主人不顾万列别，正经出了这规确定，空气干扰了民工单位，土豆查到了庄单塔，这名男子给女子了几百点，他的职业给几个秘密。
3: 游客他要破你了，你也刚要解决，接不接不他，滨海明码罗宾了，几座托修金也不算算，人不顾别游客了，此刻密码真算难，小米就被接不接不着。行了，郭秘书，我是你给他在加币。 팀원강원에 덮여다 주시야. 기란라 타메시 기슈야 로고 데미두. 스미레 데스. 기란갱아 타메 럽세제 티슈. 마키란 원농메. 조레 둔다상마 탁주시에서. 爹妈用过，聊聊该怎样啊？爹来是那没什么多，要不要买生孩子？前提的。

0: 지기 계지하고 제 시식민 누구에
1: 고랑수 있나
2: 다들 얘 캐나줘 스게나 우주 쉬야지 콘타든 아주 조조빈마 주기 칸기 마초 친이 치시 차신 킬레바 구쇼 장반 정리
1: 你 怕 了
0: 哦 이제 감사 지스 도지 지저찬
3: 哦
0: 유다기 근지스베네 마이타가랑 비우긴다
3: 영아 영아 지그지그지
0: 길에게 자극을 주시디 유다기 니시공 아미딘주 근지시오를 했으나 14보다 둥이다 둥기 디디엘라 가자지부의 멸조복하시다 주도체비 민마기 차샤디엘라 마저 지른두라 존재진 난침부도 마제디엘라 낭다여마리 이내 도담지에 디엘라 지난서 낭나 약실이 있음기 뭐야 두스탱게인다 지저장 지마지랑 주조주기관기 우슈라다비운체체 지레민은 망부지 소중체니 장제생수주 조화침부유
3: 도지 맞잖아. 도지.
0: 개야 말이. 민망의 계급기 인수지. 민망의 자샤디라. 리기 정피투비이나. 나레스지 인습기.
3: 다시.
0: 턴도. 예 부유다게. 진수 숨쉬라세요.
3: 아, 등대 가봐. 등대 가봐.
0: 도시다. 동원간소. 냠도 클라사.
3: 영화 영화.
0: 어야. 어. 클라사 말이. 아까다 주제. 둔다 개침 집배지자.
2: 차례 하려래.
0: 상가치노. 지마도요.
3: 어, 레스레스.
0: 어야. 야, 마슈시. 마슈다.
2: 차례 하려였어.
4: 발라.
5: 오라.
4: 뭐라 정이리.
5: 오라.
0: 되다.
4: 됐다. 야채.

0: 这个月你的人请俺让头月底你让了等到这些月引起客人说欧拉刚没看着月呢可都送的既然给等到看着月面俺送呢你也是那客人头目头的好过吧看到看着月里面呢上个月引起客人说巴拉既然看送个月你让给休息的月你也关注到给项目的月用马的看着用马的死我那关注马的先说的你看着月你也客人送
1: 그랑게 캘린 해 말이네 간다 뭐라 니 가로이 정이다 당들 안 계시 당 차다 주기 두 중은 이게 롭스 컨트롤 두 중은 이게 롭스 경미 두개 중에 다봐 기나 이게 정이다 가좀다 고무소 올라 올라 그랑게 지링아 대소나야 김제 가리기 이미 니 신기유 아 유다래 로 하시게 겸 여리 니 이거 지도인데 미신하게 되네자 그랑게 쓰네자 당리나도 간 말이 이내 녀셔야디 지동티에러 참마참디 난니그 쓰나 세시신기이 유당어 신분에서 나 로덥치니이죠 자퇴은 근처지 이내 송마고 왜 로덥치니이죠 제장에 탄데 로덥치기게 그랑을 쥐하시기 我你这个亚鲁木听那说，我玉达达从阿雅虎切给，每次他给钱的雨。
2: 哼，难得过得不大，给起可可东西多，我可比，对我多，第一个当姐，对那第二个媳妇上去。 유다라 중네 다바르도 아니 바바니게 다다야 우치에 중마스 유다에 가르님 맵지 그 뒤에 숲탁 주지 아 중뒤다 잡시라유 이내 대샤 불러 중도 역진샤

0: 부고 전입 증리 다다 허니 권약이 보사 야부치하샤 디 장기 진배 불러준도 진입주리 니랑 야스주 마세 유다의 미만집에 대라 캐르게 주기 억울하에 갑실하죠 제장에 디니 가로 쭉쭉 재는 성기 문디이베
1: 문디이
0: 예랑 치두베
2: 오라 기랑게 디리 까미딘 제 송그리 삼베 유레메 기랑게 딘제 송는 메바 니켈링기
0: 그르크도 시도가 이네 니랑 친구 제주 니에 부디 중디네 소소되바 신 제베 마도 미셰달라 제구등 마리 샤 불에 로겐바 요르마 야부준라 기습이 엄시에도 능 아쉬라 예수도 쓰죠.
2: 그냥 돌 때문에 셰 뉴마리.
0: 응. 예, 고대주.
3: 빨라, 다잖아.
0: 장암다 제 걸도 생하슈.
3: 제가 생각하 죽는다. 빨라, 다잖아.
0: 그렇지요.
3: 다잖아.
0: 맞다면 제 그렇지요. 그래 생하슈, 좋지. 생하슈.
2: 행여군 감사, 단단히 연샤오게 칭하조니 제베 연샤오 담미시베니 챈드리 단단한조 조조주기 간조제 카주담베 하르준제베 칭원리예
0: 지저타
2: 흥미신신나라
0: 다들 줄리샤 호조도
3: 어, 됐어
4: 행기 조조주기 간 우니베 제고 폐바 토진하시구이 조조 민마초라 조베네 타파라 바라 탐바 시한조기 구리시차 균용 亲切九州街，明码的军警他，就在托尔丹呀，最近人民人都特别担呀片了，那么三百多年，那里人活动范围能不中军用？

0: 다치리 랑군의 미마에게 도움이 없다 계시 랑미마 여러가나 여러가 차고 랑마 차부도 가족이 내 책지 돈돈이 레어신다 최고야 또는 랑가 시경치시
1: 也是好了，天母年弄这点早，可是不接通生计。年弄这点早，缺下钱，苦个不接着。天母，年俺俩你找不到生意，生就打，天就，明妈妈都要骂你。 타나 답쇼리 나와다지 잡시라도 승부유 민마담바 너요 말이 이내 단스 노업신 신도 우주제단 즉 말이 니타부도 랑키 카딜라 유메 카인스 능아수 민마라 가시윤 교자리
0: 드리고네 지나 마용 쯤에 왕원의 농기시라 끼기 이내

0: 내라리지 관다수요 정말사로
1: 마시네라 데도 시작부터 쇼브리 이내가 하니 기간식 기루르 봐 디리라 깨다지 내라리 관다스지 가사라게 계시다고 시야시도 네 계시만 입어 먹고 시야자 딘데라리 포도 좋아하리 지금 와서
0: 아래니야 너다 도쿄리
1: 지라 요거 라밍말 가신 유입디 네 타부터 통진 유매 Mishdindu na shuya yu mahri, yinne rangki, tongme simchul yuwa mochimchie, mingmar kashin yu za. Jema gyunzi chidu, dinde bukso, yawla tur sengi.
2: Nga.
0: Angone sulo yon tigribe.
1: Tidri. Rāntu yu nāmiyā ngā zhū jīrō chūngshū dhirī. Kāntā rāngkai kīpāṁ nāwā dhirī mātā nā. Rāntu yu dhirī jōgrū mīngmā sōgrī kīkān yākshū dhī chīgārī.
0: Jīrō. Yāchū.

0: 라이닝님도 하나 쓰는 용 두 개.
1: 영아.
0: 탐차.
2: 당구디 가리에스는
0: 랭게 다양인 동디. 소단게게
2: 영시다.
0: 클라스뉴 메베. 장야 지치.
2: 야메는
0: 라이닝님도 크세 써야기. 영시 클라스게.
2: 어야.
0: 랭게 소싱기시.
2: 꽃좀 가샤버 띄우세버
0: 디제인디 민마에 세리기 교세콘시
2: 등을 더 잠기에 민마 류동 제요마시 계속 이제 있는 만주 방아침에 동네치에 강에 채바시나 지교요 마시 민마이 겜두 매니 대회 쇼고 세제 겨우시 나란 얘기에 대해 전화 겜을 내 죄배 탑시 슬럼는 용도에 모두 민마이 겜니 수수 카디르 나와 나사 매부 차차부도 겨우시

려려 나타나 가르쳐위메 운에 씨마소 던지라게 씨입낚시 대원이의 수로 도야치도 심리 씨의 돈을 이내년에 대한 어떤이 득미도 대원이의 수로 도야치도 녀그뒤 내미도요 갑초 셀마세 통지에 남지마도 비겔리그리 쓴구유 이내 다리가 하시라시기 키스 있습니다 세토비나 갤라다님도 시비 투수대소 제모의 말씀기 디 아무락해 수비 아차송락은 얍시능시 니리시마 대바 좋아 제모의 말씀지 시기

나라토브리 기라피비 코스미 키츠 소주 천도 진주 기라피비 윈부키 점니티르 깨지 진주 기라피비 지루 단위 다르신기 你没做忙，别吹牛的。天气温度，其他嘛都没多。

0: 차비야 돼 돈스 때도 간수자 타만 태생 연수시도 와 근데 다다 큰데 아마서
1: 예전아 나주기 타만 얘기 쉬어라 봐 디 계속 독도지시나 직도승
0: 다전 상 만한 수 님도 라켓 독도지카네 타만 얘기인데 근데 요즘 세브지 럽토도가 쳐다뜨기 나와
2: 제 예소 가서
3: 타마 카칸키 랭이게 대타 초시
4: 타마 카칸키 능미 디기 좀시
3: 타마 카칸키
5: Gwen

0: 보수 로레 소화 상무 준탁 줄도 계셔다 등긴 알 계시 라시도 그란스 확실해야 가르레시
1: 내년
0: 소르 주지도 DTS 믹세 정다 디시리 젠데리우이 유마다
2: 정신 될 수 있다 이다 집내집
0: 보시고 내가 그 드레스 줘봐
3: 여사쇼 젠데 고림시 좀 재미
0: 라랩 주 신구이베
3: 여사쇼 신구이
0: 내년 라랩 동시야 망조 주 주비베 아 미드겹 자는 차비베 댐비 시소 딱제 마셰피 뒤돌 사용해라 닝거 유메 딱제다 장세 마셰 하리이나 给他做了顿去找个老母隐身不对方看看老婆你有的给他吃差别爹爹不住隐私给别给他死爹帮过比我车皮你那年笑给他死爹特别接了苦留你别拿着回来读书去呗你这么大懂得教你给他做回去多次小病的家去用了盘你要去说说说怎么死头撞说的你个死无理
3: 给他做总大党队长嘛我那总大去来叶三兄让俺收鱼俺也管那总大去了呗让我做大整嘛呗你也做的是送连接主意给他做如今如没了吧一年年还得一年死
0: 给他做娘们的孙子我那也没得去对让给做东西送下去呗头朝西孙拿我等面呗你这有果的呗再老婆让妹妹弄出小饼呢可这小的
4: 聂三兄先把糖立起给你
0: 三年我来一个直接压下去
4: 来死
0: 入了嘴

0: 나라 주 견적 하시야. 가탕 리체지 랭가 주 잠마시. 나주 시술 마티 봐. 니 점다 뭐지 자 가르치 두리. 정이 스소 니가 체디. 망조 제과 줘야 가르치 두리야. 가이스는 아주 님도 없리. 땅다 미마. 침루로 화산난다 진이 님도 없리. 대조 두다 남부군도 쓸면 샤지. 정다시 리치. 양고자 고치. 돌아 름고에 보내지. 쓸면 니 보리. 시수해.
1: 시수해.

0: 사과지기
1: 척쇼민이 인구체 말비. 이내 제일 잘 믿는 유사 친자가자.
0: 보쌤 나고들의 요마시. 내도 스터듀. 제로 황승이의 재미로 승비. 도 스터듀니 믿이 심리 장면으로 승비.
2: 저란래 경마시. 도스네 제로 황래수나 다그란 쇼쇼.
0: 라탄들 얘기 아주.
1: 나 죽음에. 주미 주도 진이 두임도.
0: 쇼가 랑도 대직 되다. 기생아라니 이게 교육들의 거매나 다 주면가 날 때였지. 소수민양도치가시 참모다 자서고마르바
1: 호신고 소수야 랭게죽지베지
3: 겨겨 개베겨브직 주샤 겨베레겨브시다 불이야 지 주샤 생수래
0: 아 딜러바 하러지 계세방하게 공유샤메나 바라게바 하러지 가다간 소토 없이
4: 자송미드구이 고제담리 시구이베 선지 종다 정마르베
0: 어찌 장가 고구이 없이 만디 수수 라본게 홍과샤르삼초 장가 딘데 제메나 선지 종다 저거 히르베야 장가 민사모님도 제수
4: Shangye runi chiche pambashi, tando mi shintala siyamu yogashi. Sachit kwaari isamchu, nindwa lopzharbi, lengye chubu thangu yunbi. Ngayi nimdo chongda shakho kiine nye kyeche me da, rana thugyo yore marshi. Diri chedaya karto a. Duyung mi ngui.
0: Duyung mi to. Shangye goyu siyame na, singi chongda shakho hirbi.
4: Nye goyu siyambi karchi yu, rana lebu yubi. A, rana lebu tongba rup, tongba.
0: Ngara yin se chachukwe.
4: Yunga, shionang zhichiga.
0: Shangye karchi isne da cheo.
5: 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大 你怎么？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怎么说？你 이라서 같이 우리야. 님도 유자를 님 비.
6: 그제 정서.
7: 제부 가게 시민도.
6: 알레. 도스터디 녀라고 잡고 있자.
8: 녀. 녀. 녀. 녀. 녀. 녀. 녀.

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要了
아지 지보 지보 그거 좀만 주지 없는 육만 다 지보 나 가르치고 유 왜 지보 조조다

0: 明白不准的下，让中国人当兵，读心人多不是多。
1: 라디에카스가 용바.
2: 나 다음 주에 대 치죠.
1: 라티에 스미스의 정답 딘신에 남자 그게 정답 제바.
2: 라수인바.
1: 라그테도 구제 민카스.
2: 민라. 그래 봐봤어.
1: 让给罗非我心里边。可是非，你张飞打关羽，吞夺刘备我心里边，可是你
2: 出不赢，其实让我心大队都能念我之前。让给什么这些是的罗非应该的，但我呢？他让车主和这马些，全面变作羡慕话。 也你可记住，
0: 罗非斯，让个名我们是吧？

0: 좀 든데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게 되다. 갈 정도 해. 민망 못 든데도. 도가두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 쓰고 심부서 주. 돈도 좋아 심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튼기다 이르경 샥투소기 진위 직도 되비 숨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견 튼라부유
0: 아 대작의 미미딩에 지시유다
1: 계기식다 통순이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계지각도 로규 귀람 계르기 테니 소식 계가 대작의 명의베 경에 마부유마세 자작의 내주 튼시 중제 승유의 대바 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준쇼야 체마 저톱들이야
1: 메준중티 뒤수디미고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 망불로 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 계시 바게 중은 시주니 지기 가탕 업주이 TNT 기 바제시 딘저 망부신도 당소
2: Nganchui pyuse saka na nyinga tinte che wala. Nye namse juti che gubali, jiso kache du tene yung miru.
1: Me gyun goksun che bara jiso yung nyamdu shukni, me zun deja ki du shi sabdu dong. Nui zi nguyengu tan chungdu dongwe zenu kongdu chuba che se, shine mambarwa nui zi mipo pa che tu.
3: Tora chungze gu, me zun deja chen gu. Lengyu个创刊他拖了兄弟过来做个，没算点价了，同人写个。他们天没说了，没批就写没说。你，说他的追了他，点价团队是真的是研究写过些，其实没用穷些，看这么冷不有大大他，没算得不用检查。提前使用我一来团队的，你这我养他把他用有了，可人别不介意过来，看这么他让就写个。
4: 매순